0: 역시 우리 지사장님. 네. 맞아요, 지사장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금요일 뜰한 초대석에 오신 손님도 그런 분이세요.
1: 네.
0: 아드님도 아버지도 같은 길을 갖고 있는 참 존경받는 작은 도시의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어떤 분이실까요? 기대되시지요? 첫 찬양은요, 바로 오늘 주인공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0: 우리 지선의 노래로 주의 은혜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뜰안 초대석, 초대손님 나와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뜰안 초대석, 초대손님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 곳곳에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

0: 위해서 믿음의 리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뜨란 초대석은 이런 귀한 분들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뜨란 초대석의 주인공은 은빛처럼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요수 광림교회 올로 목사님이시고 요수시 은목회 회장이신 배용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사랑의 뜨란 애청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큰 기쁨입니다.
1: 네. 네. 아니 저는 처음에 배용준 목사님이라는 줄 알고 네. 어머 탤런트 배용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목사님 정말 젊으셨을 때요. 그 탤런트보다 더 미남이셨을 것 같아요. 어,
0: 그러면 지금도?
1: 네.
2: 너무 과찬이시고요.
1: 특별한 비결이나 어떤 마음으로 살면 목사님처럼 멋지게 나이 들 수 있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 아 예. 저는 특별한 비법은 없고 저 삶의 언더다운 한 발 아래에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네. 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1: 네.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우리 배용주 목사님처럼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0: 네, 목사님. 지금 네팔하고 티베트에서
2: 네. 네,
0: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2: 네.
0: 목사님 인터뷰를 하기 전에
2: 네.
0: 그 홍수로 인해서 네팔 지역이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여기를 한번 기도 한번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네팔과 티벳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큰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홍수의 피해를 입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싸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1: 아멘.
2: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2: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많은 이웃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번 큰 재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네팔 지역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2: 많은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0: 아멘.
2: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2: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9명의 실종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찾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네팔과 티베트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0: 네.
1: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번으로 아멘으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고요. 한 줄 기도도 보내주시면 우리가 방송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우리 배용주 목사님과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아멘. 오늘의 초대 손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우리 네팔과 티베트의 대홍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0782 황경희 집사님, 이봉진 집사님, 김연희 집사님, 여기주 집사님께서 아멘으로, 네, 또 2558님께서도 아멘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1316님께서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0782님도 목사님 금요일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라고 목사님을 격하게 환영해 주고 계십니다.
1: 네,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유수시 은목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회장님으로서 각오와 은목회 사역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2: 네. 네. 우리 은목회가 무슨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목회를 마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수요일마다 첫째는 은목회가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도 따로 어디 가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특별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은 중보기도를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교, 코이노니아, 신교를 하면서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특별히 이 여수 지역은요, 이 은목회 사역이 정말 아주 특별하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사역하시는 지역이 잘 없는데요. 목사님, 네. 그 젊은 청춘, 중년의 때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은퇴 후에도 이렇게 모여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2: 네.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끝까지 은퇴를 하고 목사는 뭐 할까 아주 궁금하지 않아요?
0: 네.
2: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목회가 끝난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찾아서 함께 어려운 지역에 또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배용주 목사님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목사님 환영해 주시고요. 또 지사님 이벤트 하나 해야지요.
1: 네. 네, 오늘 방송 가족들에게 오늘 배용주 목사님 오셨는데요. 배용주 목사님 배용주 삼행시 네. 삼행시 분께 또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0: 선물 있어요.
1: 네.
0: 두유 한 박스.
1: 아, 좋네요.
0: 황성주 네. 생식에서 우리 신경희 권사님이 보내주신 두유인데요. 네. 오늘 박스 두유 한 박스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아닙니다. 일본 가서 연사마라고 오해 받으셨다는데, 아유, 배용주로 여러분 삼행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은퇴 전에는요,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은퇴 전에는 처음에 목사가 되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 하는 것이 제 목회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하는 친구가 참 예수님을 마지막에 고백하고 하늘나라로 간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한 생명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꼭 붙잡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해서 생각해 보았더니

0: 그것이 목회의 현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설교합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천하보다 귀하다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본다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목사님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의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데요. 극동방송도 마찬가지로 이 전남 동부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을 세워졌는데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2: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을 참 극진히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거의 몇 년을 목회를 하신 거죠, 목사님?
0: 저는 46년을 목회를 했고요. 이어서 광림교회만 33년을 했습니다.
2: 와. 야. 여러분 46년을 목회하신 우리 배용주 목사님
1: 네.
2: 그 세월만으로도 존경하는 마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네. 이런 목사님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 궁금한데요.
1: 네.
0: 네, 저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부터 그때는 주일학교부터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때 그 미취학 1학년 네. 막 올라가기 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 발표회를 할 때
1: 네.
0: 나는 될퇴이다. 뭐 교장 선생님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근데 저한테는 목사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 그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나는 될퇴이다. 목사님이 될퇴이다. 그 옳다 네가 목사님이 될 터이다. 그때 목사로 제가 확신을 받았습니다.
1: 아니,
0: 그런데 이제 청년 때 제가 전기 일을 했어요. 전기 일을 하다가 전주에서 거석이 되었습니다. 감전이 됐어요.
1: 감전 사고 당하셨구나. 네,
0: 감전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주의를 잘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을 움직여라.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을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또 교회 갔더니 청년이 배 선생 신학교나 가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신학교란 것을 알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1: 예. 야, 정말 하나님 은혜네요.
2: 네.
1: 목사님께서 전기회사를 다니면서 감전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감전사고 정말 끔찍한 사고거든요.
2: 맞아요.
1: 신체 일부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2: 맞아요.
1: 정말 최악으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도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휘를 주셔서 발을 움직이게 해서 발을 움직였더니 그 붙었던 어떤 그런 전기 신체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0: 예. 전주에 떨어졌어요.
1: 전주에서?
0: 예, 전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앉게 됐어요.
1: 이야.
0: 예, 이게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머리가 떨어졌으면 뇌진탕이죠.
1: 그럼 신체는 아무 이상 없으시죠?
0: 이상 없습니다.
1: 정말 하나님이 은혜시네요.
0: 등만 조금.
1: 제 2의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2: 네.
1: 진짜.
2: 그리고 저는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중요하구나.
1: 네네.
2: 그 꿈을 하나 심었더니 결국은 싹이 터서
1: 네.
2: 이렇게 귀한 목회자가 되셨네요.
1: 네.
0: 아멘. 아멘.
1: 네. 목사님, 이제 그 목회의 길을 46년 동안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 맞아요.
1: 네. 어떻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고 그리고 또 아드님도 지금 같은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셨으면 아드님에게 이런 목회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 저는 늘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1: 네.
0: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뭐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목회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

0: 때도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네. 그런 목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아들에게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아들은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힘들어 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제가 힘들었어요. 교회 말도 못하고 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40일을 빠졌었어요.
1: 아, 그렇죠.
0: 3학년 때.
1: 고3이에요.
0: 고3에. 야. 그런데 제가 그 학교 운영이사가 돼가지고
1: 네.
0: 50일까지만 넘기지 말고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49일 날 잡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군대 가서 얘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가겠다고
1: 네.
0: 제가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1: 네.
0: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도 좋은 목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학교를 가고 같은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네.
2: 네.
1: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 중에
2: 네.
1: 베드로가 가장 어떤 수제자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격이 네.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 아드님 베드로 목사님이 그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거듭난 후에
0: 네.
1: 베드로가 됐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예. 부처님, 그리고 지금 그러면 아들 목사님은 어디서 혹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나요?
0: 예, 지금은 이제 그 광주 무등교회 부목사로.
1: 아, 무등교회요?
0: 예, 예. 무등교회 야, 부목사로 지금 네. 가 있습니다.
1: 좋은 예.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네요.
0: 예.
1: 예.
2: 근데 아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 네.
2: 태어났는데 이름이 베드로야. 베드로.
1: 베드로.
2: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1: 그렇죠.
2: 아버지는 또 목사님이고.
1: 네.
2: 네. 그랬던 그가 네. 또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목사님의 기도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0: 네. 뭐 기도야 뭐 아들을 위한 기도는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너는 어찌됐든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하고 늘 타일러 기도했었고 내 이름이 왜 이래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다.
1: 네.
0: 아 그렇게 했고 네가 배시로 태어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왜냐하면
1: 네.
0: 배시가 아니면 베드로 이름을 붙이기가 얼마나
2: 네.
0: 힘들겠느냐.
1: 그렇죠. 그렇죠.
0: 김베드로 이상하지 않냐.
1: 네.
0: 베드로 정확한 이렇게 주신 이름이니까
1: 네.
0: 열심히 뭐 베드로처럼 목회해라 하고 타일리기도 합니다.
2: 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은목회 회장님이신 배용준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배용주 목사님.
2: 아, 네.
0: 살림토로 만들려고.
2: 연삼아 아니고 배용주 목사님. 여러분들께 배용주로 목사님을 환영하는 삼행시를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9507님 배용준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연삼아로 또 보내주셨고요.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1: 그러시네요.
2: 지사님 제가 오늘 한번 떼볼게요.
1: 네.
2: 배.
1: 배려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으시고
2: 용.
1: 용기와 믿음으로 복음의 길을 걸으시며
2: 주.
1: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세요.
0: 아, 저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야,
0: 네.
2: 9921님 아마 최학원 집사님 같은데요.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1: 네.
2: 우리 제가 오늘 뗄게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배.
0: 배려와 사랑으로 언제나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2: 용.
0: 용기와 믿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며
2: 주
0: 주님의 은혜 안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 네.
0: 와
2: 목사님 9921님께 한 말씀 하시죠.
0: 예 역시 최씨님과만요. 최고는 최씨 아닙니까?
1: 네.
2: 네. 네
0: 최고입니다.
2: 네, 네 우리 최학원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2042님께서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같은 마음으로 네. 기도해 주셨고요.
1: 네.
2: 3082님께서도 우리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오늘 떼시고 지사장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배
1: 배움을 주시는 목사님.
0: 용
1: 용서와 사랑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여
0: 주셔 주
1: 주님을 알게 해주신 목사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2: 목사님 답장
0: 진리의 말씀을 하시네요.
2: 3082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0: 4863 이음수님이신데 성함 전체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떼볼게요, 지사장님.
1: 네.
0: 배.
1: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은퇴 후 더 열심히 살가시는 목사님.
0: 용.
1: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시는 목사님.
0: 주.
1: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청년으로 사역해 나가시길 우리 배용주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썼어요. 주님이 네. 오신 그날까지. 아, 감사해요.
1: 저도 삼행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0: 오, 네. 우리 지사장님의 삼행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목사님 오늘 한번 떼주시죠.
2: 네. 배.
1: 배용준인 줄 알았더니 이어수에는 배용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 용.
1: 용모도 인품도 멋지셔서 음목회사는 이미 연사마급 인기.
0: 오!
2: 주.
1: 주님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배용주 목사님. 유수의 진짜 연사마입니다.
2: 그 저 이름이 삼행시 짓기 아주 좋은 이름이구만.
0: 와.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우리 3082님께서는요. 저는 새벽에 시골밭에 갔다가 지금 아침 먹으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네. 안부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삼행시가 우리 사랑의 뜰안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 어떤 찬송인지 궁금한데요.
2: 네, 찬송가 268장입니다. 아, 네, 그 제목을 다 생각이
1: 죄에서
2: 네,
0: 죄에서 자유를 네,
2: 죄에서 얻게 자유를 얻게 하신.
0: 네, 예.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2: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1: 네.
2: 그리고 또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능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능력을 얻자 이런 찬송. 늘 이 찬송은 궁과와 같은 것 아니에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진격하고 나가야 된다는
0: 네.
2: 것이죠.
0: 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먹 불끈 지시고 찬양 출발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드란, 오늘은 금요일 뜨란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여수 지역 음목회 회장님이신 우리 배용주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이시잖아요. 배용주 성함으로 삼행시 지어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시고, 또 46년 동안의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어른 중에 어른이시잖아요. 그 존경과 응원의 박수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 0782님 네. 삼행시도 한번 소개하고 네. 또 이야기 이어가고 싶은데요. 네. 네,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배.
1: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도 복음의 길을
0: 용.
1: 용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신
0: 주.
1: 주인공은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 배용주 목사님이십니다. 오.
2: 야, 정말 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삼행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0: 네. 아,
1: 이진아 PD님, 제가 39번 그 삼행시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띄울 테니까 우리 PD님이 읽어주세요.
0: 제가 읽어야 돼요. 네,
1: 자, 오늘 띄우겠습니다. 네. 배가
0: 고파도 교회 오면 은혜 받고,
1: 용.
0: 용서 받고 또 먹고,
1: 주?
0: 주님, 오늘도 제 다이어트 시험에 들었습니다.
1: 아주 재밌게 잘 보셨습니다.
2: 아주 네. 재밌네요.
0: 네. 아, 9908님의 간증을 저희가 또 배용주 삼행시로 받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1333님께서도 목사님 그 삼행시를 보내주셨거든요.
2: 네.
0: 네. 지사장님 운 떼시고 목사님 네.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배.
2: 배려하는 마음으로.
1: 용.
2: 용납하고 주님의 용납하고 네.
1: 주
2: 주님의 성품을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0: 네. 아,
2: 짤막하고도 네. 진리의 말씀입니다.
0: 네. 네.
2: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우리 배용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네. 리액션도 그렇죠. 잘해주시고 네. 왠지 어린이도 그러니까요. 잘 가르쳐 네. 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1: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46년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이 여수에서 큰 목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던 그 목사님의 달란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목사님 인연극 참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여기서 시범 한번 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가 이제 인연극은 어린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1: 네.
2: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것인데 좀 상당히 좀 많은 그 감동이 있는 인연극이기도 합니다.
1: 네.
2: 제가 감동이 있다 그래도 될까요?
0: 그럼요. 네. 네.
2: 그럼 잠깐 네. 그 인연극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속 인연극 부자와 거지. 날이 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2: 그다음에 이제 거지가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왜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왜 집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상처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도 여기 큰 부잣집에서 밥을 좀 얻어먹어야겠다. 용기를 내서 가서 밥을 얻어야지. 쾅쾅쾅 계십니까? 계세요? 거지가 왔어요. 배가 고파서 왔어요. 밥 좀 주세요. 아니, 어떤 녀석이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가를 그런 거야? 나가면 혼날 줄 알고 빨리 가자. 아저씨가 계시는구나. 나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여기에서 꼭

0: 해야 돼. 계세요, 거지예요. 배가 고파서 왔어요. 밥좀 주세요. 아니, 녀석이! 물러가! 어디서 냄새가 나는 녀석이 가까이 와서 이러는 거야, 아침부터. 나는 부자지만은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적이 없다. 나는 부자지만은 아무도 내 집에 와서 무엇을 얻어가는 사람이 없어. 빨리 꺼져! 그러면 너 혼날 테니까. 아저씨, 그러지 말고요. 저한테 밥만 꼭좀 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이 녀석아! 네가 살고 죽는 거 나한테 무슨 관계냐? 빨리 꺼지지 않겠냐? 안 꺼지면 넌 혼날 줄 알아. 아저씨, 야, 이 녀석 봐라. 에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거지 죽어요. 아저씨, 저밥안 줘도 좋으니까요. 저말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니, 거지, 무슨 말을 나한테 한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착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이 녀석아, 나라!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이 녀석 같으시라고! 아니,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에이! 이 녀석 같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한 장면을. 그 부자가 그냥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갔습니다.
1: 와.
2: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면 연극 인연극 하실 수 있으세요?
0: 아, 그럼요. 했던 것인데.
1: 와.
2: 예. 방송가 중 여러분, 이 배용주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인연극 하시면 그 주일학교 부흥되실 것 같습니다.
0: 와. 아니, 노인들도 좋아요.
2: 아, 어르신들도요?
0: 어르신들이.
2: 네.
0: 네, 이제 부자와 거지 중에 이막이 그 부자의 장례식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자의 장례식을 때 이제 장례식이 나가는 거 옛날에는 구경했지 않아요?
2: 네네.
0: 지금은 그런 애들이 몰라요, 장례식을.
2: 모르죠. 네.
0: 모르는데 소리를 같이 하거든요.
2: 네.
0: 퐁!

0: 어하 이렇게 이제 그 근데 그 소리를 어른들은 좋아해요.
1: 네.
0: 어른들은 할머니들은 눈물 흘리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게도 상당히 이 인형극이 이제
1: 네.
0: 지금 요즘 아이들은 성인을 모르지 않아요.
1: 모르죠.
0: 네.
1: 지금 저희가 다음에 큰 행사할 때 인터미션 시간에 목사님 초청해서 인형극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야, 아니 저는 너무 놀란 게 네. 사실 광림교회면 우리 지역에서 꽤 큰 교회예요.
1: 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죠.
2: 뭐 30몇 년을 목회하신 담임 목사님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무게감도 있으실 것 같고
1: 네.
2: 점잖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연사마보다 더 연기를 잘하시네요.
1: 그러시니까요.
2: 네.
1: 1인 다역을 하시네요.
2: 네.
0: 이제 그렇게 인연극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주도에 있을 때에
1: 네.
0: 제주도 부목사로 있을 때에
1: 네.
0: 선교를 하러 나가는 아이들 선교를 나가는데 그때 신천순 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1: 네.
0: 지금 우리 지사의 신요섭 지사장님.
1: 전 지사장님.
0: 예, 전 지사장님.
1: 신요섭 지사장님.
0: 신요섭 지사장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님이 그때 봉고차를 우리한테 배기를 해가지고
1: 네.
0: 주일날 오후면 항상 교회에서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어려운 교회에 가서 인연극을
1: 예.
0: 해주고 그래서 제주를 한 바퀴 삥 돌기도 했습니다.
2: 야.
0: 예. 그 아주 그래서 신천순 그 장로님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2: 네. 야, 인형극을 하시는 우리 배용주 목사님. 9572님께서요. 목사님, 우리 엘림교회 오셔서 해주셨었어요. 그때 우리 딸 보고 생생한 지옥을 이렇게 우리 딸이 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1: 아, 네네.
2: 네. 8895님도요.
1: 네, 목사님, 최고예요. 인형극을 하시다니 깜놀했어요.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교인.
2: 목사님 9507님도요 와 배용주 목사님 멋있어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네. 목사님 마음 어떠세요?
0: 아 저는 너무 좋죠.
2: 네.
0: 감사합니다.
2: 목사님이 인형극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 어땠나요?
0: 아이들하고는 대화를 합니다. 인형이 예, 너희들 이제 인형극 하면서 이제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나와서 네. 야 너희들을 내가 오늘 다 내가 있는 지옥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면

0: 아이들이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시? 너희들 교회 나오지 마. 교회 나오면 내가 내 친구가 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 안 해. 막 그래.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지옥에 대한 것도 느끼고 또 마귀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또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렇게 이제 나쁜 짓 하는 것만 이제 뭐 헌금 주면 그것도 맛있는 사탕 사 먹고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는 친구들과 장난치고 눈 동그랗게 뜨고 또 생 친구들하고 장난쳐라 그러고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인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습니다.
1: 네. 근데 목사님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인형극 해도 나이가 들수록 좀 아 이젠 나 못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은퇴 목사님들한테 한번 해줬어요.
2: 아, 그랬어요.
0: 네. 은퇴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 네. 네.
0: 누구나 다 어린이도
2: 남녀노소 불문하고
0: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네. 네.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시네요.
2: 네.
1: 네. 목사님 거의 46년간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못 잊겠다 기억에 남는 한 분 계시다면요.
0: 네, 이제 저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은퇴를 하셨고요.
2: 네.
0: 네.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는 제가 목회하는 일에 많은 그 조언과 도움과 어려울 때는 또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목회할 수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네. 네. 또 목사님께서 광림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셨잖아요.
0: 네.
1: 광림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방송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0: 우리 광림 성도들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1: 네.
0: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동행해 온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퇴해서 여러분을 늘 볼 수 없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성도 여러분들의 향한 사랑과 기도가 뜨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후임으로 오신 유성남 목사님은 은퇴한 저보다 큰 비전과 능력을 지닌 목사이십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함께하고 협력해서 우리 광림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결코 후회가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평강이 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터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2: 네. 정말 목사님께서 광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목사님 이제 2026년 음목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0: 네.
2: 그 애청자들 방송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 천국 가는 신앙입니다.
2: 아멘.
0: 네,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야 됩니다.
2: 아멘.
0: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이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2: 네.
0: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2: 네.
0: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번에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동동다리가 있습니다.
2: 아, 네.
0: 집 앞에. 그래서 그 길을 늘 운동합니다. 운동하면서 그냥 무심히 걸었더니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했더니 굉장하게 기분도 좋고 쉽고 그리고 달을 그때 봤더니 무슨 생각이 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이 났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딱 달을 보니까 그래 달이 저렇게 뜬 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저렇게 임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달을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2: 목사님 그 동동다리 걸으시면서 은목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0: 네네.
2: 극동방송에서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극동방송 물론 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예, 좋습니다.
1: 네.
0: 예.
1: 여러분, 오늘 우리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여수 음목회 회장님이신 배용

0: 김영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782님께서는요, 생기 넘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라고, 아, 네, 네. 네, 문자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또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제가 상당히 떨고 왔는데 두 분 진행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편리하게 해주셔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저 방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0: 너무 좋았어요.
1: 하여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목사님 인형극이 저는 너무
2: 네. 저도요.
0: 기억에 남습니다.
2: 예, 한번 초청해서 꼭 정식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네. 지사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2: 저는 오늘 좀 끝인사가 좀 길 것 같은데요.
0: 네.
2: 어제 극동방송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 한 분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0: 아.
2: 그래서 어제 요새 숭화원을 갔다 왔는데 저 많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 본을 받으셨는데, 우리 처음에 첫 우리 찬양을 주의 은혜라를 이렇게 우리 방송 가지고 이렇게 네. 들려드렸잖아요. 네. 음목회 목사님들께서 항상 모이실 때마다 이 찬양 하시는데 그 감동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엽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1: 아멘.
2: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방송 가족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용주 목사님 늘 네. 건강하시고요.
1: 감사합니다.
2: 항상 볼 때마다 미소로, 환한 모습으로 저희들 반겨준 모습이 너무 좋아요.
0: 네.
2: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우리 배용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네.

0: 네, 46년을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오신 작은 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배영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지사장님, 눈가가 또 촉촉하신데요. 어떠셨어요?
1: 극동방송 이제 11살 돼서 11년 동안 걸어온 길이 쉽지 않은데 46년 목회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0: 라는 그런 영혼 구원 사역을 하신 목사님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1: 맞습니다.
0: 저희도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극동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여러분 매주 금요일 귀한 손님들을 초대해 오시는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이셨습니다.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뜰 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0: 그곳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국 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순천 엘림교회 배애숙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0: 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장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속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구별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첫째,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지경은 물론 삶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넓어진 삶의 지경 가운데서 경건주의에 얽매여 찌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고 즐기라고 허락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사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큐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오다 보니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 자유 속에서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금령이 나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라고 하지요. 고기는 마음껏 즐기되 그 생명인 피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앞에서든 아니든 교회에 가든 못 가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것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경이 넓어지고 자유를 누려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영역이 있음을 알고 크게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기에 지키면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녀 양육이기도 합니다. 이어 26절, 27절에 보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고기와 피를 드릴 때 제물의 피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해요. 피를 잘못 간수하여 죄를 지을까 봐 세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성물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과 헌신도 아무데나 쏟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고 하지요.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킬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비결이고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경이 넓어졌다고 내 맘대로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자유를 누리되 결코 침범해선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은 크게 삼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켜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둘째, 세상의 자취를 밟는 가증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을 삼가라고 하나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는 것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따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대적을 쫓아내고 구원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부러워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큐티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친 줄 알았는데 진멸한 게 아니라 잠시 물리쳤을 뿐이라 돌아서면 자꾸 그 자취를 밟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 저 집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지? 하며 세상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러면서 다 가족을 위해서야, 자식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요. 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위하는 것이 예수 안에 서야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따리를 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려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취를 따라 돈과 명예의 우상을 섬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고 하지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자녀마저 세상 성공의 우상에게 바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자식을 닥달하고 그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을 버젓이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그 우상의 제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멸망의 자취를 끊어내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우리 가정과 자녀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 방식을 부러워하며 탐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욕망과 체면 때문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진 않나요? 재혼 후 혼인신고를 유보하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남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열심을 내어 직장을 얻고 결혼했지만 생명의 시작인 가정을 이혼으로 깨뜨렸어요. 이후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믿지 않는 사람과 재혼했지요. 하지만 훗날 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아빠와 성이 달라 힘들 거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0: 있어요. 원칙을 어긴 이 일이 올무가 되어 남편과 내 아이, 내 아이를 부르짖으며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보게 되니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지요. 그러던 몇 달 전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체하고 몸살까지 날 정도였어요. 처음엔 딸이 힘들까 봐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 조급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제가 불안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죠. 이 일로 20절 말씀처럼 법적인 부부로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혈기 많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눈치 보는 내가 문제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수치와 불안으로 지금까지 당신을 남편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제안하니 남편도 그러자고 했지요. 재혼 18년 만에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저와 후손이 영구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결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며 그 안에 담긴 언약과 용서의 의미를 늘 상기하겠습니다. 딸이 작은 일에도 원칙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마음껏 누리되 금하신 것 앞에서는 크게 삼가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발자취를 부러워하며 뒤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길 바라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나의 구원과 내 가정은 결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과 맞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성공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멈추고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멸망의 자취를 따르다 올무에 걸려 허덕이곤 합니다. 성공과 안일함에 취해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탐구하며 내 욕심과 체면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내몰기도 합니다. 주여, 이것이 주 앞에서 가증한 일임을 깨닫고 속히 멈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뜨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주 앞에서 영구히 복을 얻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여수 해오름교회 임지영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한 눈, 나쁜 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돈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한 말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를 위한 메시지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말은 교회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 너 자신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건강과 시간과 생명 줬고 너에게 재물과 물질과 보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흘려보내는 유통업자처럼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삶을 살아갈 때 그 재물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보물처럼 썩어라. 이게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그 하늘은 이웃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사회적인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내가 모으고 쟁이고 축제하는 데 쓰면 그건 보물이 아니라 고물이 됩니다. 고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물질을 거룩하게 다루고 청지기에 청렴함으로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보물 인생 말입니다. 이러려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 이야기를 중간에 하신 거예요. 나쁜 눈이 아닌 성한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지. 나쁜 눈은 감고 성한 눈으로 뜨고 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한 것은 주제 전환이 아니에요.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대요. 다시 말해 삶이 밝아져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 삶 자체가, 신앙 자체가 어두워집니다. 이건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얘기잖아요. 일상적인 표현이잖아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눈이 성하냐 나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밝기도 하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그런데 속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요 얘기를 했느냐? 요 얘기를 하려고요. 예수님 당시 눈은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창가도 같은 거예요. 창문, 창가도 같고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였어요.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것 말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쏠리잖아요. 마음이 쏠리는 곳으로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시선이 꽂히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눈이 성하냐 나쁘냐입니다. 눈이 성하면 마음이 성해요. 마음이 성하면 삶이 성합니다.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보물로 삼습니다. 보물처럼 써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 마음이 나빠지고 땅에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요. 이러면 재물은 보물이 아니라 고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물처럼 사는 보물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물처럼 고물 인생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땅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되는 것이고요. 땅으로 향하면 고물이 된다.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 눈이라는 거예요. 눈. 눈.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왜?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이 성하냐 나쁘냐를 구분지어 말씀하실 때에는 시력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눈이 2.0이냐 1.5냐 안경을 썼냐 안 썼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시야와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이 성하냐 나쁘냐는 너의

시각과 시야가 시선이 나쁘냐 성하냐를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야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시각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즉 재물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고로 눈이 성하냐 나쁘냐는 시력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너의 시각과 시선이 시야가 좋냐 나쁘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플루스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고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성하다 그래요. 이게 하플루스예요. 너그럽고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하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성한 눈 그래요.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풀이를 해요. 적용을 해요. 사람을 보아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관점으로 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교회를 보아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시간을 보아도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모든 게 다 돈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볼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성한 눈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보고 해석을 합니다. 적용을 해요. 이게 성한 눈이에요. 반대로 눈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 이걸 나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색하여 째째하게 구는 것 말입니다. 물질을 움켜 쥐느라고 그 말이에요. 이웃에게 인색하게 대해요. 실은 이웃의 것을 탐하기까지 해요. 탐욕스럽죠. 삶이 나쁜 사람입니다.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시야와 시각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쁜 눈이에요. 나쁜 눈,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 재물을 고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쁜 눈은 눈의 기능이 고장이 났거나 시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각과 시야와 시선이 나쁘다 그 뜻이거든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곡된 시각과 좁아진 시야로 삶을 해석을 해요. 나에게 유리한지 나에게 불리한지 유불리를 따져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를 높여주면 좋은 환경이고 나를 낮추면 나쁜 환경이에요.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돈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눈의 가장 큰 문제는 주어진 현실보다도 그 현실에 대한 자기 해석만 본다는 게 나쁜 눈의 방점이 있어요. 주어진 현실보다도 그 현실에 대한 해석과 풀이 이걸 자기 해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다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으로 사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육안으로. 근데 실은 마음으로 사물을 해석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 항상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나의 시각이 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를 보면서 비가 내려요. 농부는 농사에 참 필요한 비가 온다고 약비, 좋은 비, 단비가 온다고 좋아해요. 감사로 풀이를 해. 근데 기아야구를 기다리던 팬들에게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비가

비가 와가지고 게임 못하게 망쳤네? 똑같은 비거든요. 밭에도 비가 떨어지고 야구장에도 비가 떨어져요. 근데 그 비에 대한 시각과 시선 해석이 달라요. 시각차가 난 거지. 시력차가 아니라. 이것이 나쁜 눈의 무서움이에요. 나쁜 눈을 가지면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눈은 반드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받았네? 이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나쁜 눈이에요.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은혜가 작아져요. 왜 작아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 자체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 시야가 작아진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의 시야, 내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보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보물이 마음을 결정해요. 마음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해요. 밝게 살 거냐, 어둡게 살 거냐, 보물 인생으로 살 거냐, 고물 인생으로 살 거냐. 그래서 눈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시야, 시선을 통해서 올바른 재물관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40일 동안 둘러봤습니다. 똑같은 성벽을 봤습니다. 똑같은 안악자손들, 거인처럼 등치 큰 거인들, 안악자손들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둘러봤던 가나안 땅은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시력으로 똑같이 봤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시각차가 생겼습니다. 시선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시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컸어요.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내 앞에 놓인 환경의 크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선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눈길이 오랫동안 머무는 방향이자 마음이 고정된 장소. 이게 시선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은 견고한 성읍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안악자 소년들의 엄청난 거인들의 몸 등치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성벽과 그 안악자 소년을 보면 볼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불신앙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든 겁니다. 이게 나쁜 시선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성벽과 거인 안악자손을 똑같이 봤지. 그러나 그 성벽 너머에, 그 안악자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그들의 시선이 꽂혔어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쪼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나안 땅에서도 보았어요. 성한 시선입니다. 시각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자신과 세상을 정의하는 영적 해석 능력을 시선이라고, 시각이라고 얘기해요. 열 명의 정탐꾼들은 패배주의, 완벽한 성벽과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패배주의라는 나쁜 눈에 렌즈를 낀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학을 한 거죠. 자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자학을 한 거예요. 왜? 어둡죠.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해석하니 그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해석하니 자기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신들을 떨군 거예요. 낮추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쁜 시선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성한 눈에 렌즈를 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똑같은 거인을 두고 10명은
자신들을 먹힐

메뚜기로 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본 거예요. 선한 시각입니다. 시야. 시야는 영혼의 지평이자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눈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시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의 시야는 아주 좁았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좁은 시야 말입니다. 그 좁은 시야 속에 생각 속에 자신들을 가두면서 과거에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음식 애굽 사리가 훨씬 좋았어 그러면서 공동체로 하여금 불만과 원망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좁은 시야입니다. 나쁜 시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장의 고난보다도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가나안의 영광을 내다보았기에 온 회중들의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성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죠. 12명의 시선과 시야와 시각에 대해서 제가 한 줄 총평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10명은 거인만 보았고 2명은 하나님만 보았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거인만 본 10명과 하나님만 보았던 2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갈렙은 시야와 시선과 시각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죠.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게 성한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을 부정하는 눈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되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맑은 시선, 그리고 은혜로운 바른 시각, 그리고 영혼을 향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 재물을 보물 삼아 살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지금의 여수산단, 여수국가산단 지역을 지정하여 1960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조성을 했어요. 화학단지를. 지금은 단일 석유화학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석유화학 기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때가 2010년쯤 됐어요. 이게 최고점을 찍을 때, 여수국가산단이 최고점을 찍을 때 중흥동 이주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중흥교회 설립자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위임 목사로 5년차 된 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중흥 동민 1000세대가 웅천으로 갈 거냐 중림으로 갈 거냐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중흥교회는 중림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종교응제를 받았습니다. 그 종교응제가 여치흥교회 건너편에 있는 은강교회 그 성전터입니다. 이주비를 저희들이 9억 6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9억 6천 가지고 땅 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연건평 700평 새 성전 짓기로 하고 설계 도면을 그리다가 이 성전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새 성전을 지어야 하느냐, 경매로 받아서 이 성전을 새롭게 하느냐, 두 갈래의 길에 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컸지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협력해 주신 점도 아주 큰 힘이 되었거든요. 새 땅에 새 성전을 지어서 갈 거냐 아니면 이 성전을 새롭게 하느냐를 놓고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안심산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 기도를 자주자주 했습니다. 중흥동에 있을 때는 영추산과 고락산만 탔는데 이 성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안심산 정상고지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림에 가서 새 성전을 지을까요? 소호동 가서 성전을 새롭게 할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안심산 정상에 서니까 육안으로 볼 때 동서남북에 동쪽으로는 여수와 돌산이 쫙 보이고 서쪽으로는 중림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바다와 화양면 자락이
보이고

북쪽으로는 산당과 유수 공항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서남북 시야가 열린 거죠. 육안이 열린 거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열어주신 시선, 시야, 시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보니까 은팎교회가 있어요. 서쪽으로 보니까 여천교회가 있어요. 북쪽으로 보니까 여천제일교회가 버티고 있어요. 남쪽으로 보니까 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부도가 난 거예요. 한쪽이 무너진 성벽처럼. 그래서 통일교회 동과 인맥이 흘러들어가 디오센이라는 저 성을 쌓은 것은 아닐까라는 해석 말입니다. 17년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적인 시각이고 시야이고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자. 건강한 교회로 다시 새롭게 세우자. 이제 그런 비전을 품고 이 성전의 해오름교회라는 이름을 건 지가 17년 차가 된 것입니다. 안심산에서 성한 눈을 뜨게 하시고 사방팔방을 통하여 육안으로만 동서남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했죠.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어요. 나쁜 눈과 성한 눈, 육안과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겉모습만 봐요. 영안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육안은 보이는 현상만 봅니다. 그런데 영안은 보이는 현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육안으로만 가나안 땅을 본 거죠. 근데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안을 뜨고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비전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안으로 뜨고 가나안 땅만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본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말입니다. 그 조카 롯은 육안을 뜨고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거든. 그게 나중에 멸망받을 땅인지를 못 봤던 거지. 현재만 본 것입니다. 조카 롯은. 내 삼촌 아브라함은 영안을 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미래까지 본 거예요. 조각과 로댕은 청년 제자들과 함께 산행을 하다가 올라가는 산 중간 지점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걸, 꽂혀 있는 걸 봤어요. 청년 제자들은 귀찮다고 그리고 힘들게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아주 싸나운 눈빛으로 쏘아대고 입으로 투덜댔습니다. 그때 조각과 로댕은 귀찮은 돌이 아니라 인생을 고민하는 젊은이가 이 안에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작품, 다시 말해 로댕은 화강암을 정으로 쪼고 깨내고 쳐내고 갈고 닦았어요. 그랬더니 귀찮게만 느껴졌던 화강암 안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세계적인 걸작품이 만들어졌어요. 육안을 넘어 지안이 작동된 거죠. 지혜로운 눈 말입니다. 길을 막고 있는 바위를 보는 눈이 성치 못하면 장애물로 보인 거죠. 청년 제자들에게는 고물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로댕의 눈은 성하야 그 말이에요. 지안이 열렸기에 보물처럼 다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을 때 커피 한 잔 타 마실까? 아니면 컵라면 하나 끓여서 먹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주 평범하고도 소소한 행복감이잖아요. 그런데 와트는 말입니다. 물 끓는 주전자를 보고 증기기관차를 봤어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천둥번개가 치면 무섭죠. 겁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프랭클린은 이 천둥번개 치는 걸 보면서 아, 세상을 어두움으로부터 밝게 해줄 전기가 만들 수 있겠다. 그 전기를 봤어요. 여러분 와트와 프랭클린은 육안만 뜬 것이 아니라 지안을 떴기 때문에 펄펄 끓는 주전자를 보면서 증기기관차 기차를 보았고 만들었고 프랭클린은 천둥번개를 보면서 전기를 만들어내 이 지구촌 후손들

0: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고물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물 인생으로 바뀌게 바꿔놓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시선으로, 시각으로, 시야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을 볼 때 율법의 잣대로 들이댄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다. 자격이 있다 없다를 평가했거든요. 율법의 잣대로.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길 잃은 양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붙들어 주셨어요. 품어 주셨어요. 은혜의 시선을 가지신 거죠. 죄인을 반드시 죄 가운데서 구원해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나쁜 눈은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실수만을 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을 봅니다. 나쁜 눈은. 그래서 삭개오는 매국노였어요. 삭개오는 버림받을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삭개오 안에 숨겨진 가치와 변화될 미래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모두가 다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치부할 때, 외면할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숨겨진 가치와 변화될 미래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그 열정 있는 남자의 패기, 그 삭개오의 갈급함을 봤어요. 그리고 삭개오와 잠자리를 같이 하시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삭개오는 고물처럼 취급을 받았거든요. 버림받은 인생처럼, 매국노로. 그런데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고 구원받아야 될 시각이 정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시야가 열리는 순간 보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의 시선, 이런 예수님의 시야와 시각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헤오름의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시선을 꽂으시고 당신의 시각과 당신의 시야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선과 시각과 시야를 받아본 사람만이, 가진 사람만이, 꽂혀본 사람만이 세상을 적용할 때, 풀이할 때, 해석할 때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야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물을, 그 사건을 해석, 풀이,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시선과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보물이 됩니다. 보물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해오름교회 임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지역번호 061-685-5393번 해오름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소망의 기도회 목포 만백성교회 신영경입니다.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시냇가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도 가뭄을 버티지 못하고 말라갔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 위에 있는 가늘고 마른 나무들은 가뭄에 이파리를 낼 정도로 싱싱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마을을 찾아 연구한 결과 비밀은 뿌리에 있었죠. 언제든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시냇가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었기에 시냇물이 마르자 함께 말라버렸고요. 또 반면 평소 물을 빨아들이기 힘든 산속의 나무는 살기 위해서 훨씬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 땅 표면은 말랐어도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물이 있어서 말라 죽지 않고 잎을 틔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깊은 곳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더 큰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거친 풍파에도 뿌리 깊은 믿음으로 끄떡이 없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하며 8월 28일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호남권역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061-284-9000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포 극동방송을 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찬양으로 초롬이 부르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청계

0: 아멘. 네, 귀한 찬양 나누는 동안에 기도해 주실 목사님 오셨습니다.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님 나와주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렇게 비가 한바탕 내리고 또 귀한 날씨 속에서 목사님 달려와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예. 목사님 축복의 한마디 해주시죠.
1: 아, 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0: 네.
1: 폭우만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득가득 내려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을 통해서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도 묵상해보고 함께 묵상해봤는데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복인 것도 아니고 또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그게 또 화인 것도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1: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0: 네.
1: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주님이 내 목자이시다. 여호와 로이.
0: 네.
1: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0: 아멘.
1: 걱정이 없죠.
0: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림 없이 오늘 또 반석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다 나오셨죠. 함께 하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사연도 보내주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는 샵 0691, 우물정 0691이고요. 무료 통로인

0: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직접 목소리로 사연 주실 분들은 목포전화 061-284 9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도사연 공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순서 첫 번째 273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김수태, 뇌종양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오늘 오전 7시에 수술했습니다.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던 사연인데요. 아, 이제 지금 회복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길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김수태님, 이름을 주님의 귀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미 이분을 알고 계시고 기도할 것도 알고 계시고 기도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수술 후 누워있는 김수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0: 아멘.
1: 이후에 주님께서 여호와를 아파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좋은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빛으로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뇌종양으로 수술받으신 김수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사연 올려주신 2739님의 기도대로 반드시 깨끗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 다음은 104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은영, 협성대 청소 알바하는데요. 다음 주 개강해서 애들 엄청 와서 걱정됩니다.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청소하는데 이제 개강이 되면 아이들이 또 많이 몰려와서 또 할 일이 더 많아질 텐데 부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길 귀한 기도네요, 목사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심은영 씨, 협성대에서 청소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오기 때문에 이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체력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젊은이들이 이 심은영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섬김을 배우고 또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심령들이 영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체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1041님께서 기도하시는 심은영 성도님도 그런 지혜와 건강으로 잘 일하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51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첫째 딸 최사라, 발달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합니다.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좀 더 얌전하고 순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둘째 딸 최한나, 화물차와 사고로 인해서 발가락을 다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알바하며 지내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 가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소서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두 딸을 키우시면서 날마다 기도할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귀한 따님 두 분 하나님께서 항상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어머니의 기도만큼 능력 있는 건 없습니다.
0: 아멘.
1: 흔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는 전능합니다.
0: 아멘.
1: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0: 네.
1: 능치 못함이 없다.
0: 아멘. 아멘.
1: 믿음 가지고 또 딸들을 다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 살해 그리고
0: 네.
1: 최안나
0: 그러네요.
1: 귀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름대로 산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최사라 씨,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발달장애아를 이 집에 보내

0: 부르심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딸을 통해서 가정에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 주님.
0: 아울러 최한나 씨가 다쳐서 또 발가락을 수술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로 이만큼만 한 것도 참 천만다행인데
1: 아멘.
0: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단단한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516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더 넓고 많은 기도를 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형통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사랑하는 두 딸 사라와 한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516님의 사연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11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9월 24일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일정 가운데 잘 견디고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더불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무사히 은혜롭게 그렇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하여 떠나는 215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확실하게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부터 나중이신 우리 주님께서 선교 일정을 다 간섭해 주시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약함에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는 믿음 강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번 선교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모든 삶에서 적용해서 승리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선교팀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디 은혜롭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441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갑니다. 우리 주한이가요, 눈을 자꾸 깜빡거리는 증세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연약한 신경과 눈 건강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눈 깜빡임 증세가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네. 어떤 습관과 태도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때가 참 많아요.
0: 그 혹시 주한이한테는 불안 증세, 주변 환경에서
1: 그쵸.
0: 압박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을 상하시고 상한 채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모두가 다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주한이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신경이 강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불안 증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눈 깜빡거림 증세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경과 눈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깜박임 증세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정말 불안과 염려보다는 그 지혜와 믿음이 더없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4413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향한 그 지혜와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응원해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810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난 6월 초등학생 민서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0: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은혜와 기도의 힘으로 민서가 다시 학교에 잘 다니게 됐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민서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친구들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들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우리 자녀들 또 학교 생활 잘 원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또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1: 네, 하도 세상이 험하고 그쵸? 또 초등학생들도 이런 뭐 인터넷 영향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예, 기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케어할 수도 없고.
0: 네.
1: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일곱 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겠다.
0: 아멘.
1: 응답하겠다.
0: 아멘.
1: 일곱 번 부탁하고 여섯 번 약속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이 민서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민서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이전에 예,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초등학교에 잘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내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누가 보아도 민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자녀를 품게 하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민서도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자라나는 귀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 방송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사연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전화 061-284-900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유료문자인 샵 06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목포극동방송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웅재가 부르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들으시면서 쉬어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057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딸 김경민이 간호사로 사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퇴사 후에 더 아래로 내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오니 마음 편히 일하며 주위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병원으로 이직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또한 남편 김완식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 문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간호사라는 직업은 언제 봐도 존경할 만한 직업인 것 같고 그런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넉넉히 감당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남편, 이제는 정말 손잡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가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복마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의 가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천국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손잡고 온 가족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정, 가정천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어머니 곁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싶습니다. 퇴사 후에 좋은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온 식구가 이곳에 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가족 예배를 드리고 좋은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에 향기로운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보다 더 훨씬 좋은 일로 가득 채워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것처럼 늘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육 간의 그 형통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0579님의 사연으로 함께했고요. 다음은 995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매매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고 진행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좋은 매수자를 만나서 매매가 잘 마무리되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제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고 지치지 않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머리 아픈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분명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 믿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이 기도 제목 속에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걸음걸음 친히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함께

0: 속기암이래요.
1: 아, 네.
0: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최초의 공동체로 계셨던 것처럼.
1: 네.
0: 우리 주님 이름은 또 임마누엘이잖아요.
1: 아멘.
0: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항상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임재 의식으로 살면 부동산 정리하는 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1: 네.
0: 주님께서 함께 식탁에까지도 함께 앉으셔서
1: 아멘, 아멘.
0: 그 가정의 주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9955님 주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부동산을 정리하고 매매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매가 잘 마무리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분의 삶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과 근심, 걱정, 우한, 질고는 다 물리쳐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어서 씩씩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목사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도 지금 제 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가 여러분의 일상이 꼭 되시기를 응원해 드리면서 또 더불어서 9955님의 삶에도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507님께서 보내셨어요. 요즘 갱년기로 땀이 많이 나는데 좋은 치료를 만나 이 시기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저도 참 공감하는 바인데요. 정말 땀이 확 오고 또 사라지고 이러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목사님 그냥 그러려니 하고
0: 예.
1: 마치 사춘기처럼 똑같이 예예. 지나가는 때이려니 하고 지내고 있는데 불편하시다면 건강적인 치료도 반드시 필요할 듯 합니다.
0: 예.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 네.
0: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그 사춘기라고 엄마한테 대들고 힘들게 했는데 엄마가 너는 사춘기냐? 나는
1: 갱년기다.
0: 갱년기다 하고 혼내줬대요.
1: 네.
0: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갱년기 무섭더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 그쵸.
0: 어렵지요. 저도 옆에서 우리 식구가 갱년기를 지내는 걸 보면서 정말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 네.
0: 아버지 하나님 갱년기로 땀이 많이 나고
1: 그치.
0: 또 감정도 기복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얼굴은 홍조가 띄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런 이 갱년기를 주신 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찾으시고 좋은 치료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도 잘 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9507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싸주시면 갱년기도 기쁘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십자가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9507님 위에 덮어주시고 갱년기마저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9507님 우리 소망의 기도 참 애청하시는 분이신데 부디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시고 더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394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둘째 딸 재은이가 내일 기사시험을 봅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동안 힘겹게 준비한 것들 시험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 뭐 시험을 본다 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을지 수고했을지 노력했을지 다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그 결과가 부디 조금도 빠짐없이 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1: 아멘, 아멘.
0: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0: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네.
0: 기도가 제일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딸 재윤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힘겹게 준비한 모든 시험, 한 번씩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가 막히게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합격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재윤 씨가 이 기도로 더 훌륭한 사람, 형통한 분으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성령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딸 재은이가 정말 기사시험 잘 보고 꼭 합격의 기쁜 소식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 다음은 142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갈게요. 아들 정형빈, 며느리 문은경, 내일 결혼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붓습니다.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결혼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복되고 하나님 축복 가득한 결혼되게 하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뭐 목사님도 경험이 있으실 거고 저도 경험인데 지금 엄청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먼저 앞서시는 1429님의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은혜롭게 해주시는 결혼식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0: 네. 아, 이보다 좋은 때는 없겠죠.
1: 네.
0: 그런데
1: 네.
0: 또 제일 피곤하고 힘든
1: 그쵸.
0: 예, 결혼식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울러 이렇게 이분 1429님처럼 이 모든 이 경사에 악한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1: 네.
0: 보혈을 덮고 기도할 줄 아시는 참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1: 그러네요.
0: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형빈 씨와 문은경 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약하고 백년해로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1: 주님.
0: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옵고
1: 아멘.
0: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시작을 주님께 하셨사오니 끝까지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어머니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축하만이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결혼식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351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드네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잘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0: 네.
1: 네, 정말 하나님은 아심으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0: 네, 좀 담대해지면 좋겠고요.
1: 네.
0: 그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억울해도 참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1: 아멘.
0: 이후에는 다 반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1: 아멘.
0: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1: 아멘.
0: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는 영적인
1: 주님,
0: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주님.
0: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면서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면서 이겨나가라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1: 주님.
0: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당하신 그 억울함 모든 능력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일시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주님께서
1: 아버지.
0: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하면 주님께서 반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아멘.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정성 다해서 함께

0: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0: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응답받는 그날이 부디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송예민, 진행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신영경이었습니다. .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일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0: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디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삼강교회 강요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를 통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의 삶에 품으신 하나님의 목적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복음을 향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복된 소식,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귀한 소식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회에 선출된 여성 총대가 54명으로 예년보다 3명 줄어 전체 총대 1,500명 중 3.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회당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의무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두 표차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총회 규칙 개정안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미 전 여성위원장은 지난 표결에서 단 두 표차로 부결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총회에서의 규칙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도 총회 사무총장도 여성들의 지도력과 시각은 교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산이라며 이번 총회가 여성 참여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제111회 정기총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4일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립니다. 미션카 선교회가 지난 26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강화 화덕감리교회의 승합차를 사단법인 다문화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미션카 43호차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화덕감리교회 성도가 기증한 승합차로 엔진오일과 타이어 등을 교체해 평택지역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섬기는 다문화복지재단으로 전달했습니다. 2020년 사역을 시작한 미션카 선교회는 사용 가능한 중고차를 기증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와 복지 현장에 무상으로 연결해오고 있습니다. 이주원 미션카 선교회 대표는 전국 제휴 정비소를 확대해 기증 차량이 지속적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78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산 이주민센터 대표 박천흥 다문화교회 목사는 이제 이주민이 목회

0: 교회의 주체로 서는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박 목사가 섬기는 다문화교회는 필리핀, 파키스탄, 르완다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교회들과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주민 성도들이 스스로 전기요금과 사례비까지 부담할 만큼 자립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했고, 2040년에는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국내 이주민 사역자도 타문화권 선교사로 인정하는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방적인 지원보다 이주민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체질 개선과 모국어와 한국어 대조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한인교회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교회가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아우리치 매거진이 발표한 2026 아우리치 100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부문 전국 23위에 선정됐습니다. 아우리치 100은 아우리치 매거진과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매년 공동으로 전수조사에 발표하는 연내 프로젝트로, 미국 전역 32만 개 개신교회 중 한인교회로는 이 교회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은 지난해 1,658명에서 올해 2,171명으로 1년 새 513명, 30.94% 증가해 순증가율 기준 미국 100대 교회 중 12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말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아틀란타 베델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어온 성경 66권 강해 설교와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등 꾸준한 기도 훈련이 성장의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혜진 담임 목사는 이름도 없이 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출발했던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연탄은행이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을 찾아 냉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 밥상공동체는 어제 오전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 70여 가구에 생수와 손선풍기, 쿨매트 등이 담긴 폭염나기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폭염지원부터 겨울철 난방지원까지 사계절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혜리 홍보대사와 강정혜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위원 25명이 참여해 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31도, 광양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김경화입니다. 어느 부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밤늦게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이 돼서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핀잔을 주며 낮에 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놨어야지,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는데 당장 내일 나가다가 차가 멈추면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차피 일이 된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자고 아내를 도닥였다고 해요. 다음날 새벽 부부는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에 도둑이 부부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3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차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차가 서버렸던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남편의 말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새벽이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되지요.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 대신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기분 좋은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악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또한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고 구한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동, 특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들을 치는 거짓된 입술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슬러 악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는 것을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행한 일에 합당한 수치나 부끄러움, 공개적인 모욕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자신의 이름까지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에 제한받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완악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거짓 입술을 가진 모든 자가 그들의 죽음을 넘어 내세에서도 부끄러움과 모욕을 영원토록 당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하는 복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이라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시래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0: 아멘.
1: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0: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어반브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4: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5: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브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4: 어반브룩은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 브룩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5: 그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3: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5: 9년?
3: 예예.
5: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회사에 뭐 대표를 한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4: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화, 비즈니스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메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어반 브룩을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3: 저희 어반부로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장한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3: 예예
5: 돈 벌다가
3: 예.
5: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3: 기획은 제가 했죠. 근데 운영은 여기 신주사가입니다.
5: 그래서 여기 따로 왔고요.
3: 제가 따라온 겁니다. 보관하고.
5: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3: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예.
5: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3: 예예.
5: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3: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직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은

0: 있으면 한쪽이 좀 위축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리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예.
1: 그러면 신집사님이 네.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2: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1: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네. 경제난은 없습니까?
2: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1: 어렵군요. 예. 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0: 그렇죠.
1: 그때 어떻게 극복을
2: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특화되는
3: 전화위복의 기회가 네, 되기도 그렇죠. 했겠네요.
2: 네네.
3: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0: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광주 국동방송에서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을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나마 보태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발대식에 예. 하는 걸 보고 예. 뭐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예. 전도가 되겠다.
0: 네네.
1: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예.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0: 그렇죠.
1: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 두 번 모였어요. 광주 김대중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0: 예.
1: 깜짝 놀라셨다는데
0: 예.
1: 어떤 면에서?
0: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전도대회가 그 앞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호 목사님을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3: 네.
0: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000명 3,000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기획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도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000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3: 네.
0: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1: 그렇지.
0: 야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0: 그렇죠.
1: 뜻이 그래서. 있는 네. 곳에 길이 있다.
3: 예. 예.
1: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

0: 우리가 어반부록이 어떻게 더 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1: 아니요, 저희 이제 여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0: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더 크게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록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2: 맞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1: 아,
0: 어떻게 만나셨죠?
2: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어를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일어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따라가기가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신입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자다.
0: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2: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고 늦게 가면 딴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일어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상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히겠습니다. 기회를 좀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로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3: 사전 작업을 하셨네요.
2: 네.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서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은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3: 그 시간에.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0: 관심을 보였어 그때?
2: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3: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2: 예예예. 예, 예.
1: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0: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2: 예,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그렇죠.
2: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3: 전략이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2: 그렇지.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참 대단하다.
2: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0: 노력했죠.
2: 예, 예.
3: 의지의 한국인이 저런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는 몇 분이야?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룩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고 또 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시켜드리려고 해요.
1: 그러면 했어요. 그걸 경영하면서 네.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네.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지요. 지금도 사실 있지요.
1: 그래도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 신집사님을 꿰셨으니까 네. 말 들을 거죠?
3: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4: 잘 보완이 되시겠네요.
2: 네, 보완이. 네. 네.
3: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 때 저도 그 한번 볼게요, 거기.
3: 네네. 네,
1: 어떻게 하고 계신가.
2: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2: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많이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고 그러니까.
4: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저는 어반 브룩이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0: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 광주 관광공사하고 나주 염색 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 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 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2: 네.
1: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네.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0: 네.
1: 근데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0: 강주의 계자식 교회입니다.
1: 예,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0: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설에도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와이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이긴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여긴 개신교고
0: 예,
1: 저긴 천주교고
0: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 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 봐 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1: 다녀봤고
0: 예, 예.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1: 댕겨보고
0: 예,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계자식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 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 하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1: 신주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네. 또 왠긴다는 게 부담이 되고 현재
2: 네.
1: 교회를 왠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2: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1: 반대했죠?
2: 네.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1: 그럼
2: 있습니다.
1: 그럼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2: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한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1: 그런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2: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네.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네. 문제 없겠네요.
3: 네.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0: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계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그리고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그 우리 계자식의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 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읽

0: 웃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니까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은혜다.
2: 네.
1: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알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2: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그 전도대에 3천명이 3천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천 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1: 그러면,
0: 말씀하셨듯이, 예, 겨자씨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새 신자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자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1: 양육을 해야죠.
0: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또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정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새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과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이렇게 갈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1: 심지어
3: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반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네 애가 내고 내가 니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28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2시 아스트리카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금요일 오후 2시, 그리고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달력의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이번 8월에도 계획했던 일, 생각지 못했던 일, 감사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것이 또 믿음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8월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지나온 시간에는 더욱 감사하고 다가올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음 든든하게 오늘도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양 브릿지 임팩트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과 그리고 피아워십의 성도요 다 함께 찬송하고 왔습니다. 말씀 한 구절 준비를 했는데요. 시편 106편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유산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2시를 통해서 또 이번 주 금요일 또 한 주가 저물어가고 또 8월의 마지막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송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2시 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부르신 찬양, 오른 길 따르라의 길을 땡스기빙 밴드에 그리고 아침해가 돋을 때 찬송가로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감사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감사시로 기록되어 있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라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고 찬양한 점 있고요. 남은 시간 또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주말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할렐루야.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교회는 순천 주성교회 은퇴 목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과 17장 5절 그리고 22장 1절과 2절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인물로 만든 3대 명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인물은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물질 축복을 받고 자녀 축복도 받았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처럼 축복을 받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우로 출신의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의 인물이고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축복의 인물이 되게 한 3대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여 영육간의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인물로 만든 3대 명령, 떠나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죄악을 떠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루입니다. 친척과 아비 집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즉 세상 죄악을 떠나야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는 축복의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신 복으로 더욱 우상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악을 떠날 때에 축복의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얽혀져 있는 세상의 죄악에 계약을 떠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인물로 만든 명령은 바꾸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

0: 너에게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축복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삶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례도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는 그 이름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축복의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인물로 만든 마지막 명령은 세 번째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려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생명과도 같은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명령, 떠나라고 하는 명령, 바꾸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유 또 넘어졌네 이럴 때가 있어요. 최근 들었던 설교에서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걷기 전에 바람이 안 불었을까요? 아니죠.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시선, 마음의 변화 때문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걷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즉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손 내미시고 가장 적절한 때 건져주십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에요. 결국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실패는 수치가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나의 나약함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바로 우리의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0: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찬송가 406장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이 또 극동방송도 이 시간 또 새깨라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부천에서 출석하신 6478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는데 소나기 내리고 소강 상태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보니까 비 내리는 곳들이 좀 있죠. 흐리거나 비 내리는 곳 많은 것 같아요. 4337번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말 준비하시고 주일 준비하시고. 5853번님 지금 출근하세요? 출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비 오는데 운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라고 9003번님. 자, 3874번님 변함없이 우리 8845-2320-9507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중에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오후 3시 시간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시면 되겠고요. 라디오로 이 방송 듣기 힘든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자, 오늘 8월 28일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면 또 9월입니다. 9월. 근데 아직은 좀 덥습니다. 아직은 좀 덥지만 9월 본격적인 가을을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미리 전도 요청한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전도 요청자는 전화 연결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전도 대상자 김한빈님. 아빠가 요청을 했는데 자기 딸의 친구입니다. 아,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딸의 친구. 딸의 친구 김한빈님에게 제가 한번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김한빈님.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김한빈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극동방송에서 전화 올 거라고 얘기 들었죠?
1: 아, 네, 네. 미리 들었어요.
0: 얘기 들었어요.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네, 알고 있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네.
0: 혹시 지금도 듣고 있나요?
1: 듣다가 지금 전화 받았어요.
0: 아, 듣다가 받았구나.
1: 네, 네.
0: 그럼 생방송 중에 전화했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러면 네. 다 저의 멘트를 들었으면 지금 우리 김용근님이 전화 연결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겠네요?
1: 그건 못 들었어요.
0: 그건 못 들었습니까? 아, 네.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자, 우리 네. 김한빈님. 그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1: 네, 다녔었어요.
0: 얼마나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쭉 다니다가
0: 네네.
1: 안 다닌 지는 한 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0: 5년 좀 넘었어요. 초등학교 네. 때부터 다니다가.
1: 네.
0: 5년.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거의 뭐 성인까지 다니신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지금 보니까 출산 앞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아, 네, 맞아요.
0: 그럼 혹시 임신하고 나서부터 지금 교회를 쉬게 됐나요?
1: 그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그 결혼하기 좀 전부터 안 가게 되다가
0: 결혼하기
1: 직장
0: 전부터
1: 때문에 네 주말에 나가는 직장이었어가지고
0: 네네네
1: 좀 이렇게 멀어지다가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0: 지금은요? 직장은
1: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또 계속 안 가다 보니까
0: 네네네 그때는 이제 주일날도 다니

0: 주일날도 일을 했군요.
1: 네.
0: 지금은 이제 안 다니다 보니까 또 다시 나가기가 발대기가
1: 네,
0: 좀
1: 좀.
0: 어렵죠. 그쵸? 5년 쉬었다 보니까.
1: 네, 지역도 좀 옮기고, 여기로 이제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온지한 1년밖에 안 돼서,
0: 네네.
1: 좀 교회 찾기도 좀
0: 찾기도
1: 고민되고, 네.
0: 어렵고.
1: 그렇게 이제 미루고 있는
0: 자,
1: 중이에요.
0: 어느 지역이세요?
1: 인천이에요.
0: 인천 어디요?
1: 인천 검단구.
0: 검단. 아, 검단. 검단 신도시. 그쪽으로.
1: 거기보단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0: 그쪽으로
1: 근처이긴 해요.
0: 가셨구나. 자, 오늘
1: 네.
0: 너무 잘 됐네요. 발대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또 저희 잘 만났어요. 항상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늘 하는 일입니다. 예. 발대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제 선물도 있어요. 선물을 제가 골라볼 수 있도록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게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선물이 있어요. 많죠?
1: 네,
0: 다
1: 맞네요.
0: 드리면 좋겠지만은 일단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 원하시는 거.
1: 연어 할게요.
0: 연어.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빈님 연어. 자, 우리 친구 아빠가 이렇게 요청할 정도면 친구하고도 친했고 친구 아빠하고도 되게 가까웠나 봐요.
1: 네.
0: 뭐라고 부르시나요?
1: 아버지라고 불러요.
0: 똑같이 아버지라고. 자, 아버지 하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2: 아버지. 한비야.
1: 안녕하세요.
2: 잘 지내지?
1: 네.
0: 자, 제가 아까 전화 연결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1: 아, 네.
0: 아버지가 이렇게 미리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옆에서 다
1: 아,
0: 듣고
1: 그렇구나.
0: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 아버님은 선물을 뭐를 드릴까요? 자, 아버님도 드리고 싶은데.
2: 아, 그래요. 저희는 소곱창이요.
0: 소곱창.
2: 예.
0: 알겠습니다. 와, 이게 친구. 혹시 그러면 그 딸도 옆에 있나요?
2: 아니요, 지금 딸은 아마 집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0: 아, 집에서 따로 듣고 있고.
2: 예.
0: 우리 딸이 김예은 자매. 맞죠?
2: 예.
0: 예, 또 예은이 아빠께서 또 친구 딸까지. 야, 되게 그러니까 가까우셨나 봐요.
2: 예.
0: 자, 우리 한비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2: 한비야, 예은이도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빠가 올해, 세 명의 전도자 목표 중에 한 사람이 너였는데, 너 결혼해서 이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는, 너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 자, 이제 내년, 다음 달이면 출산인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한비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 애기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태어나기를 기도할게.
1: 네, 아버지. 아이고.
0: 한비 씨도 혹시 하실 얘기 혹시?
1: 아, 제가 항상 교회를 가야겠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아기를 이제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회를 찾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좋습니다. 자, 출산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1: 9월 14일이에요.
0: 9월 14일. 와, 얼마 남지 않았네. 지금 거동이
1: 네.
0: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1: 네.
0: 아기 태어나면 더못 가거든요.
1: 그렇죠.
0: 이번 주 혹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1: 이번 주요?
0: 예.
1: 네.
0: 아, 그래요.
1: 가보도록
0: 자,
1: 하겠습니다. 네.
0: 검단에 있는 건강한 교회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 네네.
0: 혹시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교회를 다녀봤나요?
1: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0: 네네.
1: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나는 동안 얘기를 많이 해줘서
0: 네네.
1: 항상 교회 갈때 같이 따라갈

0: 마음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자, 남편한테는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불러가 준 거에서.
0: 애기 태어난다고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1: 예.
0: 단백질 쉐이크.
1: 단백질.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데 본인이 왜 다이어트를 하죠?
0: 체력을 기른다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에요.
1: 체력을 기르려면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구나. 체력을
0: 네,
1: 기르기 위해서 다이어트. 또 저는 그 세계를 잘 몰라서. 아무튼 우리 남편에겐 단백질 쉐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고
0: 감사합니다.
1: 물어보면은 방송국 PD가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서
0: 네.
1: 꼭 교회를 이번 주에 우리 모시고 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꼭좀 전해 주세요. 알겠죠?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 혹시 지었나요? 혹시?
0: 이름은 아직 안
1: 아직 안
0: 지었어요.
1: 지었어요.
0: 네.
1: 우리 아이가 우리 유아 세례를 목표로 하자고요.
0: 아,
1: 어떻습니까? 유아
0: 네네.
1: 세례.
0: 네, 좋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편과 함께 시작하고 태어나서 나서 좀 있다가 유아 세례로 해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0: 네.
1: 친구 예은 씨도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에 한번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 남편의 도움 받아가지고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
0: 알겠습니다.
1: 따라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정 축복이다고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8093번님도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김한배님 미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혹시 그 5년 전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인생 찬양 있어요? 은혜 받았던 찬양 기억나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0: 찬양. 어렸을 때
1: 예.
0: 나의 사랑하는 책.
1: 나의 사랑하는 책.
0: 네, 그거를 많이 초등학교 때 좋아했었어요.
1: 왜, 혹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이 좋아했던 이유?
0: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가사가 그 어렸을 때 그냥 좋았었던 것 같아요.
1: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뭐 이러잖아요.
0: 네.
1: 혹시 부모님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세요?
0: 아, 네. 어머니는 신학대학교 나오셔서 목사님 하시고 계신데,
1: 와, 그렇구나.
0: 네,
1: 어머니도
0: 그래서
1: 엄청 기도하시면서
0: 어머니도,
1: 기다리고 계시겠군요.
0: 네, 맞아요.
1: 어머니도 다시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오늘 전화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극동방송 앞으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106.9, 인천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계속 들어주시면서 또,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교회 갔습니다라는 그런 기쁜
0: 네,
1: 소식.
0: 알겠습니다. 네.
1: 네네네. 예. 지금 응원하고 축하의 문자 메시지들이 지금 오고 있네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아빠, 김용근님,
2: 예.
1: 오늘 너무 중간에서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두분 인사하시고요.
2: 잠비야, 축복받게.
0: 아버지,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우리 김한비 씨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셔서 예배 다시 시작하시고, 좋은 소식. 우리 아가 순산하세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음찡해서 눈물 나네요. 2416번님 비롯해서 순산하시길 기도한다고 8493번님. 아빠가 딸에게 너무 훈훈하고 부럽네요. 라고 새 생명 축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구의 가뭄에 단비 내리고 있군요. 운전하기 힘들어도 가뭄에 가래 도움될 것 같다. 반가운 비라고요. 네, 참 우리 아가는 복된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보니까요. 어제도 사연을 주셨었죠. 제가 이제 사연을 못 읽었는데 MK, 예, 우리 송하라 선교사 자녀라고 MK 10살, 오, 10살인데 오,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금 한국에 왔나 봐요. 한국에 있는데 아주 바쁘네요. 새끼라 사연 쓴게두 번째예요. 우리 송하라 자매 소원이라는 찬양을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빅골 광주에서도 212번님 천안 사무실에서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네요. 우리 소원 찬양

0: 꿈이 있는 자유 소원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8분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공주 택배기사님 비가 오락가락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그 우리 누구였죠? MK 송하라 하라의 신청곡 전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도 같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교사님 새끼라 애청자라고요. 우리 서은, 하라, 준아, 하림 새끼라 애청자. 자녀가 넷인가 봐요. 우리 성교사님 한국에서 마지막 여행 보내고 계시는군요. 4548번님 선교사님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끼라를 잠깐 또 한국에 있으면서 또 들어주시고 우리 하라가 또 이렇게 또 문자까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보니까는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전도 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아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막 하려고 하니까 끊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기가 끊어져서 일단은 제가 따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따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새끼라 그렇게 애청자신데 자녀들이 지금 방학 중이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시던데 자녀 방학 중에서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윤숙희님 되시죠?
1: 네.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거든요.
1: 네.
0: 우리 어머니 이해심 어머님이 이제 네네.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받으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
0: 지금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네네. 우리 어머니께서 좀 전에

0: 아까 같이 계셨다면서요?
1: 네.
0: 지금은 아마 가신 것 같은데,
1: 네네.
0: 어머니가 이제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1: 네.
0: 애청자신데, 어머니가 저희 극동방송에 우리 윤숙희님 사연을 보내셨어요.
1: 제 사연이요?
0: 예. 그래서 우리 윤숙희님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1: 어떤 사연을 보내줄까요?
0: 어떤 사연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나요?
1: 아니요, TV 켰어요. 껐어요.
0: TV, 예. 잠깐 소리 줄여주시고,
1: 네.
0: 힌트는 극동방송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네, 알고 있죠.
0: 들어봤나요?
1: 네.
0: 방송도?
1: 네.
0: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네.
0: 예전에 윤숙희님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1: 네.
0: 세례도 받으셨다고 제가 어머니께 들었는데.
1: 네.
0: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따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연 당첨되면 선물 드리는데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세트,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1: 주얼리는 어떤 거예요?
0: 주얼리, 이게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건데 쿠폰을 드리면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집으로 배송되는 거예요.
1: 그 주얼리로 할게요.
0: 주얼리,
1: 네.
0: 알겠습니다. 주얼리로 할게요. 예. 어머니의 이제 사연. 사실 어머니도 같이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서 어머니의 이제 사연의 핵심은 우리 윤숙희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 살고 나중에 천국도 같이 가고 천국에서도 보고 싶고 이런 사연이었어요.
1: 네.
0: 지금 혹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1: 파주요.
0: 파주. 어머님은 어디 계시고요? 어머니도 파주?
1: 일산이요.
0: 일산에서 파주까지 왔다 가셨군요.
1: 네네.
0: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윤숙희님이 혹시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저희 방송국에서 파주에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를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내 가지고 다시 예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윤숙희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윤숙희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결심하시고, 이번 계기 통해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지금 주얼리 선택하셨는데, 어머니께도 하나 제가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1: 엄마 해물 좋아하세요?
0: 해물?
1: 네.
0: 해물이면은
1: 쭈꾸미.
0: 아까 쭈꾸미 드릴까요? 그러면 쭈꾸미?
1: 네네.
0: 오케이. 어머니는 쭈꾸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0: 자, 우리 윤숙희님,
1: 감사합니다. 네.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저 따라서요.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윤숙회님 옛날에 이제 세례까지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1: 네.
0: 한 지금 교회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결혼하고는 안 다녔어요.
0: 지금 한몇 년이나 되셨는데요.

0: 25년.
1: 아, 오래되셨구나.
0: 네.
1: 혹시 기억나는 찬양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 찬양 좋아했는데,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찬양 있으세요?
0: 사막에 샘이 넘쳐.
1: 사막에 샘이 넘쳐.
0: 우리 애, 그 애, 그 애기 재울 때 자장가로 많이 불러줬었거든.
1: 애들한테 자장가로.
0: 예.
1: 막 옛날에 보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참 많이
0: 예.
1: 불렀잖아요. 그쵸?
0: 네.
1: 예, 어렸을 때 많이 다니셨구나. 저희가 혹시 파주의 교회를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0: 제가 지금 일하는 게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라,
1: 네네.
0: 그래서 제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는 계속 믿고
1: 주일날도
0: 있거든요.
1: 일하세요?
0: 네.
1: 아유,
0: 주일날
1: 그렇구나.
0: 일하는
1: 주일날
0: 직업이라.
1: 일하는 또,
0: 네.
1: 아, 그래요. 주일날 또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0: 네네.
1: 마음이 중요하니까, 또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0: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1: 아침
0: 하진
1: 일찍부터
0: 않아요. 네.
1: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들도 있는데,
0: 7시 예배예요?
1: 예, 8시 예배도 있고 교회마다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 교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요?
0: 이 주변에요?
1: 예, 집
0: 아,
1: 근처에.
0: 네.
1: 알겠습니다. 일찍 예배가 있는 데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용기
0: 네.
1: 꼭 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귀한 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극동
0: 감사합니다.
1: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0: 아, 아니, 계속 저녁에 잘때 틀어놓고
1: 아,
0: 잤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근데 엄마가 못 보니까는 그래도
1: 네네네.
0: 틀어놓고는
1: 그러네요.
0: 자거든요.
1: 그래요. 앞으로
0: 네.
1: 극동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 시간대도 들어주시고 이 시간
0: 네.
1: 사실 지금 방송이거든요. 방송.
0: 아, 네.
1: 방송 같지가 않죠, 지금.
0: 네.
1: 그냥 저하고 그냥 1대1로 통화하는 것 같죠. 물론
0: 네.
1: 통화죠. 근데 사실 지금 전국 생방송이네. 전국
0: 아.
1: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 예. 그래요. 오늘 제가 꼭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소식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고하세요.
1: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참 많이 불렀던 찬양. 20년 이상 방학 중이신데 우리 윤숙희님 어머니의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꼭 응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의 작은 딸이 너무 보고 싶네요. 다음 달 출산 축하드린다고. 저의 작은 딸 태아와 이별하는 아픔이 있으셨다고요. 그렇구나. 아직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서울 잠실이시죠? 잠실 아까 보니까 송파구나. 아우,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구나. 우리 8383번님 그리고 또 0397번님도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네요. 힘내시고 하나님의 위로 꼭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8383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참 옛날 찬양인데,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분당 서현. 지금 비가 오려는지 어두워진다고요. 예, 안전운전 하시고, 자, 전주에서도 출석해주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듣습니다. 찬양은 우연이라도 들어도. 스킵하기 바빴는데 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방송도 꼬박꼬박 듣게 되는 신기한 하루하루네요. 앞으로도 시간대 맞으면 열심히 쭉 들어보려고요. 언젠가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날까지 5281번님 이번 주에 사연 주셨던 우리 방학생 언젠가 그거 하지 말고요. 이번 주에 그냥 가시죠. 이번 주에 5281번님 이번 주에 예, 용기 있게 한번 걸어가 보시죠. 필요하면 또 교회 소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5281번님 꼭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8212번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자, 비 퍼붓는 부산 해운대에서 새끼라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1419번님 또 오셨습니다. 우리 8737번님 꽃다발 선물 경주 친구에게까지 아, 친구에게 성경책 보내드린 거잘 받으셨구나. 꽃다발도 잘 받으셨고. 2단에 있다가 나와서 10년 방학 후에 저랑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다시 돌아오신 우리 8737.

1번님, 참 감사하네요. 홍천에서 지금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야 이제 좀 사연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생일이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제부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7014번님 신청곡. 네, 제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생일이 또 있었는데, 어디 갔죠? 아까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 10월에 결혼. 주님 안에서 두 사람 하나 돼서 주님 소망하면서 의지하며 예쁘게 살아가길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신청곡 보내드리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아쉽네요. 마치는 시간이에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49번님. 복된 주말, 네, 주일 여러분. 잘 예배 성공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대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백배의 결실을 맺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과히 크지 않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만 원을 투자해서 1년 안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런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투자액이 100배를 벌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장사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에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가의 상승세를 타고 집값이나 땅값이 갑자기 몇 배로 뛰어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기업운이 아주 좋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배라는 배수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현재 본문 20절에서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기업이나 영농법에 대한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기업에 있어서나 장사에 있어서나 백배의 결실을 맺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그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씨로 비유하는 것은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땅에 뿌리면 그 생명이 움트고 싹이 나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이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 가지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감동을 받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뿌린 씨앗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밭은 네 가지였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으로 설명되는 밭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보리나 콩 같은 씨앗은 땅에 뿌립니다만, 복음의 씨앗은 사람의 심령의 일황에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15절 이하에서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의 행보가 잦은 곳으로, 거기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곧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하고 산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복잡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용이 귀를 스쳐갈 뿐 마음에 스며들질 않습니다. 돌밭은 흙이 얕기 때문에 햇볕이 나면 곧 싹이 시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쉽게 인연을 맺기도 하고 쉽게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쉽게 교회를 나오기는 하고 또 쉽게 교회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싹이 날 겨를도 없이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15절에 의하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길가는 시끄럽고 산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끄러운 길이라도 면역이 되면 시끄러운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우 부정적 적응력이 생기고 죄에 대한 면역성이 커지면 그 영혼은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심령이 길가처럼 단단하고 또 산만하고 사탄이 활보하는 어두운 뒷골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그 길을 뜯어고치거나 다른 길로 바꿔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을 16절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했고, 17절은 그러나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곧 넘어지는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고 곧 넘어지는 자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소는

0: 없는지 철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얕은 신앙과 얄팍한 믿음은 싹이 자라지 못합니다. 큰 나무는 모두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겨온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19절에 의하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시험, 올무, 정욕, 돈에 대한 사랑 따위는 결국 자기를 찌르는 가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은 돈 벌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생을 즐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이 바쁘고 해결해야 될 걱정거리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시들이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에 찔려서 죽거나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품 안에서 치료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떨쳐버리기 힘든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로 나와 가시를 떨쳐버리고 가시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밭은 좋은 땅입니다. 20절에 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밭은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결심법칙은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듣고 받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한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내 의견과 주장을 앞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되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라고 했습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귀를 막아버린다든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해버리면 나는 수확 없는 농부가 되고 이익 없는 장사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겨울 내에 농사법을 연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30배인가 60배인가 100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기본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되어 까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심은 후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정성을 가꾸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자 주인은 과원지기에 땅만 허비할 필요가 없으니 그 열매를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것입니다. 내가 맺은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이런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 3장입니다. 대환란과 최후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 심판을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과로 잔과 포도주가 넘치고 물이 흐르는 시내와 샘이 흘러나와서 비옥하게 된 땅에 여호와께서 인격적으로 머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엘 선지자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구원이 전개될 것임을 낙관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 심판의 실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의인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흥벌이 주어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이어서 특별히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날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나타나서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15절 그날에는 자연계에도 심각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방인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징벌의 날인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과 평강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숙적인 에돔과 영적 파멸의 영속적 근원이 되는 애굽 등으로 예견된 세상 권력의 파멸과 함께 회개하고 과거를 회복하여 생기를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 될 축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강렬한 어조를 사용하여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엘 3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임할 성령 강림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언급에 이어지는 본 단락입니다. 미래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일반 민족들을 들어 쓰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대적들을 철저히 진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베니게와 바벨론 등 여러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 궁극적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심판의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심판의 확실한 집행입니다. 9절에서 13절 심판의 형편입니다. 14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심판의 날 등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모욕하며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으로부터 서름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선민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포로된 어린아이들까지 접대부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행한 대로 보복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엘은 유다의 대표적인 대적 두로, 시돈, 블레셋, 해안 지방 등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보복하십니다. 원수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대적들에게 형을 선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에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나설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악함이 충만한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 추수꾼들을 추수토로 포도즙 틀로 보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최후 심판을

0: 견디지 못하고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넷째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출현이 이방인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힘과 위로와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고통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도외시하지 말고 의의 승리를 대망하며 거룩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1절 심판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의 집행과 결과를 기술한 뒤에 요엘은 마지막으로 유다의 회복과 번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현재 백성들의 죄악이 심판을 초래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유다와 애굽, 에돔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와 예루살렘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반면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과 이방 민족의 운명을 첨예하게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심판과 구원의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예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영화보다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으로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미래에 임할 천국의 도래를 제시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8절 천국은 풍성한 축복을 보장해 줍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임할 왕국이 대단히 비옥한 토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황폐해졌던 땅은 다시 회복되어 예전과 같은 성격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황무에 뜬 언덕은 식물로 가득 차게 되며 한재로 말라버렸던 샘은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발원한 이 샘은 땅을 살리고 과실이 풍성해지도록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실현되고 영광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날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동시에 대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9절 천국은 죄를 극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애굽과 에돔은 황량한 들판이 되는 반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유다의 죄는 모두 사해지고 여호와는 영원히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된 임마누엘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백성은 성전이 됐고 풍성한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파멸당하게 된다. 둘째, 반면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을 맛보게 된다. 셋째,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공포와 종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다. 넷째, 성도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해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0: 풍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우리에 대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곧 우리 자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은혜의 아버지로 신뢰하는지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의 성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방향을 형성하는 영적 토대가 됩니다. 오늘 첫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02년이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두려움과 평안, 선택과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묵상함으로써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필립앱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임하소서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아이누스 합창단의 찬양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순천 엘림교회 배애숙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0: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장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0: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0: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요?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0: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0: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0: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도 하루라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나요? 사람들마다 각기 염려하는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목숨 때문이라고요. 몸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염려의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안정과 건강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수많은 염려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기름값을 위시하여서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이미 올라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많은 환경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연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심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그래서 전쟁의 위협과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 시대에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치고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염려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으며 염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조로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인을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날마다 염려한다고 키가 1cm, 2cm 더 자라시는 분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내 날도 아닌 내일을 땡겨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삶의 수많은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염려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염려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렇지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연약한 내 안에 자꾸자꾸 염려가 밀려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려가 우리 안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두시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요 믿음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따라서 합니다.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서 함부로 날뛰는 염려를 묶을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득하게 채우심으로 염려를 묶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시고 염려를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믿음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요 하면 뭐가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도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마어마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며 하물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조류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지구상에는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약 10억 마리 정도 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몇 마리 있다고요? 10억 마리란게요. 아니요, 제가 말 잘못했네요. 천억 마리. 어쩐지 안 놀라시더라. 10억이면 별로 안 되죠. 천억 마리. 몇 마리 있다고요? 천억 마리.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요 우리 사람의 수가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예배당에 사람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 새는요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천억 마리래요. 천억 마리. 그러니까 사람의 수보다 12.5배가 더 많은 거예요. 놀라셔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조류가요, 무려 지구촌 안에 천억 마리가 있답니다. 많아도 엄청 많죠. 그 천억 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새, 목이나 깔가구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제껴놓고 공중에 큰 덩치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새, 그 천억 마리나 되는 그 새를요, 누가 먹이시고 누가 길러주셔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천억 마리나 되는 엄청난 새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공중에 천억 마리나 되는 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여 하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블나게 사정없이 겁나게 말도 못하게 사랑해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라는 이 말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분의 넓디 넓은 가슴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의 등에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구절구절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업어주신대요.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업을 것이고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거든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안에서 존재인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억마리나 되는 저 엄청난 새 살이 통통 쪄가지고 날아다니는 저 새도 저것들이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길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나같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염려라는 이 단어가 찾아와서 함부로 날뛰고 있을 때 그때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십시오.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십시오. 저 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고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저 새도 기르신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기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를 묶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요. 화면 보고 또 같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채우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채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보면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신대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묶어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방인의 의미가 뭘까요? 이방인은 영적 이방인을 말씀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영적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이미 먹이시고 채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좋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인, 하나님은 의로운 자, 이 사람들에게만 해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피로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인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로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빈곤해가지고 걱정과 염려가 태산이에요. 그때요 여러분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저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얼굴 때깔도 좋고 잘도 먹고 잘도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묶을 수 있는 세 번째 믿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믿음은요,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염려를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데 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해 주신다는데 뭔 걱정이에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조건이 붙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요. 그리하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너희가 다른 것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쉽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첫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있습니까? 이 고민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삶. 이 삶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몸이 이상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건강을 챙깁니다. 왜요? 천년만년 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건강 챙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해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마음을 따고 정성을 모두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내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든,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선교사 사역을 하시든,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가시든, 여러분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염려가 날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묶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이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티테디오스라는 이 단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이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티테디오스를 마치 별명처럼 자신의 이름의 앞에 붙인 것입니다. 티테디오스 암흑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티테디오스라는 이 말은요, 염려를 극복한 사람, 염려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때로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각오로 그들은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0: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염려가 날아가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정복한 사람, 염려를 극복한 사람, 티테디오스 아무개, 이렇게 자신의 이름 앞에요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 마음 가지고요.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 이런 각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비가 온 뒤에는 더위가 좀 누그러지겠죠? 가을의 선선함이 우리 생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다섯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우리는 항상 이래왔어 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성공은 현실에 안주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며 도전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실은 인데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셋째는 그건 내 알바 아니지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차단해버리는 말인데요. 실제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우연히 성공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넷째는 그 사람은 좀 별로야 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태도가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는 그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안 써. 자기 의견도 중요하지만 남들의 가치 있는 조언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이 다섯 가지의 말이 없으신가요? 말에는 힘이 있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 주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말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이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 앨범 중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뜨거웠던 8월이 가고 있습니다. 부산했던 8월을 잘 정리하시고요. 9월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맞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예수동행 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0: 있는데요. 오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땅의 오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예수 동행일기. 이 시간 우리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감기는 아니시죠?
1: 예, 지난주까지 휴가를 잘 갔다 왔는데 네. 이제 수요기도에 또 어저께 밤에 하고 또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 목이 좀 잠겼네요.
0: 네. 은혜로 잠긴 목. 네, 은혜로 풀어야 됩니다.
1: 아멘.
0: 아멘. 네. 자, 오늘도 예수 동행 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주제는 어떤 걸까요?
1: 예, 오늘 주제는 마음을 열면 마음이 지켜진다입니다.
0: 네.
1: 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는 어떨 때 보면 좀 꽝꽝 닫아놔야 마음이 지켜질 것 같은데 마음을 활짝 열면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주제입니다.
0: 네, 그러게요. 제목이 좀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열어야 지켜진다. 원래 닫아야 지켜지는 거 아닌가요?
1: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감추거나 또 억누르고 살아나갈 때가 있죠. 또 우리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바쁘고 또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나가는데
0: 네.
1: 그때마다 진짜 마음을 감추고 살 때가 많거든요. 얘기하고 싶어도 그쵸. 얘기하지 못하고 네. 그런데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쓴다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여는 작업입니다.
0: 네.
1: 하루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하루 동안 지냈던 모든 시기들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0: 네.
1: 사실 예수 동행 일기를 계속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만 단순한 생활 일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리한 그 마음을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나의 어두운 부분, 연약한 부분을 직접 꺼내어서 본다는 건 좀 고통스럽긴 하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근데 네. 염려나 거짓이나 미움, 의심, 낙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다 보면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또 정리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놨던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한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0: 네.
1: 그 교회 표어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상처가

0: 별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우리에 있는 마음의 상처나 염려와 불안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서 간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수 동행일기가 이제 마음을 열고 사는 훈련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을 연다는 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특별히 네. 이제 그 연약한 부분 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이걸 또 어떻게 네. 예, 받아들이고 또 이걸 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네. 사람에게 또 이거를 퍼뜨리지는 않을까
0: 네.
1: 그런 또 염려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연다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사실 그 예수동일기를 매일마다 저녁 때 쓸 때가 되면 하루 동안 잘 살 때는 아, 이렇게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1: 네.
0: 때로는 실수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왔다 갔다 했었고
1: 네.
0: 또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 그거를 예수동행 일기에 쓰기가 참 쉽진 않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마음속에 있어서 마음을 여는 아주 귀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게 있으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참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1: 네. 이게 마음을 연다는 것도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1: 먼저는 이제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0: 네.
1: 그 감정을 좀 정리한 다음에 예, 그것을 이제 사람과 나누는 것
0: 네.
1: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예수동일기가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온라인으로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 네.
0: 그것들을 쓰게 되면 저는 이제 조장님들이 저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거든요.
1: 네.
0: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염려나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놓으면 이 부분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부분이 되고 나의 연약함들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하나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1: 네.
0: 예.
1: 그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보면
0: 예.
1: 드러내다 보면 이게 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날것의 감정을 그냥 그대로 사람에게
0: 예.
1: 또 표현하는 게 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0: 예.
1: 이제 문제가 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0: 네. 아무튼 뭐 지난주에도 휴가가 있었잖아요.
1: 네.
0: 네. 휴가 가게 되면 가족들이랑 지진이가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제 아내랑 이 의견도 안 맞지 않고
1: 네, 네.
0: 이럴 땐 또 한바탕 이게 부부 부흥회를 또 한번 하고 그럼 이거를 예수통의 일기에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있게 되면 나에 있는 연약함들이 그대로 보이고 내 안에 있어서 있는 성마른 일들 또 때때로는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정화해서 쓰게 되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쓰게 되지 제 안에 허물을 얘기하진 않거든요.
1: 네.
0: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있어서 더 이상 이러한 불만이나 얽매였던 부분들이 싹 풀어지고 먼저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1: 네. 네.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아 이건 또 정리된 감정이고 또 정리된 일이구나라고 네.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마음을 감추면 이제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다.
0: 네.
1: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네.
0: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 있는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네. 그렇겠네요. 자, 예수동행일기 여수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중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들으셨습니다. 자, 목사님, 마음을 감추면 더 위험하다. 열면 오히려 그 마음이 지켜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은 드러나게 되잖아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마음에 넘쳐서 그냥 스스로 드러나면 이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렇기 전에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저도 이제 교회 강단에 섰을 때, 야, 이 성도들이 내 마음을 그대로 투명하게 보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0: 그럼요.
1: 예. 그런데 네.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화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결국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0: 네.
1: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에
0: 그렇죠.
1: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 때
0: 네.
1: 빛이신 주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내 마음에 있어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성마른 것들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꾸시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 힘으로 마음을 바꿀 필요가 없이 주님께 마음만 열면

0: 되는 것이죠. 예.
1: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꿔주신다.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여는 네. 이 훈련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요, 목사님. 예수동행일기가 이제 마음을 지키는 너무 네. 좋은 도구고 또 그런 작업인데 이 일기 쓰기가 싫어지고 또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근데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
1: 네.
0: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1: 그렇죠. 네.
0: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살았을 때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기가 쉬운데
1: 네.
0: 오늘 하루를 뒤돌아봤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의식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없고 하루를 그냥 일상을 열심히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여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꼭 써야 되겠다.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수동행일기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남편 마음, 아내 마음, 부모 마음, 집사 마음, 장로 마음, 목사 네.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 뜻을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열고 매일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빛으로 밝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네. 예. 마음을 연다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군요.
0: 네. 주님께로 마음을 여는 거죠.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내려놓기 전에 먼저 여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낸다면 정말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0: 네. 정말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하면
1: 네.
0: 저희가 지금은 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추상적으로처럼 들려서 네.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열기 시작하면 진짜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1: 네.
0: 아마 그 신뢰들을 오늘도 이제 예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있는 네. 예들을 갖고 왔으니까 마음을 여는 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살짝 열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자, 어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나눔 직접적으로 이제 나눠주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들고 나오셨어요.
0: 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 마음을 열었던 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전국교회 방들을 열어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나누시거든요.
1: 네.
0: 그 중에 두 가지 얘기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1: 네. 자, 두 편의 일기인데요. 첫 번째부터 들어볼까요?
0: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50에서 60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인데 저와 거의 10년 가까이 불편한 채로 지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엔 교회가 불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기는 해도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그분이 내게 준 상처가 기억나지 않았고 오직 나의 부족함과 교만함,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던 말들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이루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0: 아멘.
1: 네.
0: 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 성도님에게는 있었네요. 네.
1: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니까
0: 네.
1: 더 이상 이것이 10년 동안 묵었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이 10년 동안 묵은 그 감정을 드러내기가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불순종의 삶이었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정리가 됐으니까 네. 이 간증으로 이렇게 또 우리 나눌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휴가 때 제가 이번에 짐을 좀 이렇게 배낭을 메고
0: 네.
1: 있었거든요. 근데 배낭을 이제 한뭐 3~4시간 메고 가는 거야 뭐 괜찮지만 그 무거운 짐을 10년 동안 지고 있다면 얼마나
0: 그러니까요.
1: 무겁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 어애기의 하나의 질문이 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면 나에 있어서의 허물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네.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셨던 우리 성도님, 참 대단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두 번째 일기 들어볼까요?
1: 월요일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 퇴근길 같으면 술을 사러 마트에 들렀을 텐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녁이 되게 해주세요. 반복하며 되뇌다 보니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화요일, 일정이 너무 일찍 끝나 갑자기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딱술 먹기 좋은 조건이 되어버려서 무척 위험했는데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후가 되게 해주세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수요일, 3일차 가장 힘든 시기인데, 역시 퇴근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녁이 되게 해주세요를 되뇌며 무사히 보냈고, 목요일, 오늘 퇴근길도 마귀의 유혹이 따라왔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녁이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에 어려움 없이 귀가할 수 있었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어떤 마귀의 공격보다 강하신 주님이 승리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매일 아침 주님께 온전히 나를 바치는 심경으로 시작했고, 저녁에 그 응답을 즉시 실행하신 주님, 어애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0: 아멘, 할렐루야. 와, 우리 이 성도님은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계시네요. 네.
1: 이게 제가 보면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아웃사이더에 계시는 우리의 많은 남성 성도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1: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발 술 마시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데,
0: 교회 깊이 이렇게 발을 들이기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1: 항상 마음을 열기란 이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0: 네.
1: 시간이거든요. 근데 퇴근길에 술의 유혹이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드릴까? 어떻게 저녁이 주님으로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한마디가
0: 네.
1: 유혹을 이기는 것을 보고, 아, 마음을 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그리고
0: 그러니까요.
1: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이것들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0: 네. 이 성도분의 그 일기를 들으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그거였어요. 물론 이제 어애기의 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녁이 되게 해주세요. 네. 이 간절한 소망. 그리고 또이 간절한 소망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 네. 정말 연약함이 변해서 간증이 되는 예. 어애기의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1: 저도 이번에 오히려 주일 교회에서 섬길 때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서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상생활이나 휴가 때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아이들 챙겨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녁에 예수동일기 쓸 때가 돼서야 주님 오늘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지나간 순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

0: 제가 참 쉽지 않을까
1: 네.
0: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
1: 네.
0: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열때 주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시고 또 역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제 옛송행 일기를 한번
0: 네.
1: 써보시라. 네.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찬양 한곡더 듣고요. 묵상 질문 나누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어떤 거 나눌까요, 목사님?
0: 제가 강명식 씨의 승리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이 찬양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면에 있어서에는 끊임없는 주님께 마음을 열면서 지켜주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서
1: 네.
0: 이 찬양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찬양 띄워드립니다.

0: 박명식의 승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마음을 열면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좀 묵상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예, 오늘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열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0: 한번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적어보세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주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아침에 내가 주님 부르겠습니다. 라든지 아까도 성도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열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죠. 바쁜 것이 내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에 방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때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움이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놓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인지 적은 이후에 주님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리해 주세요.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마음을 열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리고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리해 주세요. 이두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게 우리가 좀꼭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마음을 여는 것도 뭔가 우리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사단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뭐 멀리 뿔을 나타내서 무섭지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의 그 불편한 마음, 예. 그것들을 버리기 싫어하는, 예. 예를 들어서 뭔가 미움이 있고, 예.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잘못했는데 난 용서하기 싫어. 예. 그런 싫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걸 바꿔가는 게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바꾸는 작업은 사실은 내가 하는 작업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작업이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주님께 고백하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바꾸기 싫어라고 하는 그 감정까지도 주님께 솔직하게 여는
1: 그쵸.
0: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실 테니까요.
1: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열때 중요한 게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네. 요 정직과 솔직. 예. 네. 요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년의 불편함을 하루에 내려놓은 성도님. 또 나흘간 이 퇴근길 유혹을 이긴 성도님의 일기를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고 주님이 들어오실 때 마음이 정리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좀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복된 이 저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동행 일기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빛 대신 추 들으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 찬양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복된 주말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한계 상황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계 상황을 넘어서라 입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이웃에 있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그러한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아주 깊은 밤에 홀로 깨어납니다. 깊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깨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진 사람인 것처럼 숨막히는 불안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기나긴 밤을 보내보신 경험들이 계실까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다름질을 하면 할수록 일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는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거대한 벽을 마주쳤을 때에 그 마음이 답답하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마음을 직면했던 그 거대한 벽은 어떤 벽이었을까요? 세상 삶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그 벽은 어떤 벽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네 가지의 한계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면서 아주 흥미롭고 뼈아픈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범주에서 우리가 비껴가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네 가지 한계의 범주 안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어떤 존재를 하더라도 누구나 본질적으로 네 가지 한계의 범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범주에 지금 갇혀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0: 단계 상황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어지고 또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 종료 종이 딱 울리면 펜을 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야만 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답을 써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성과를 내야만 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인생의 압박감입니다. 예배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았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한계 상황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저 먼 공간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고 있는 뼈아픈 실존적 고통입니다. 세 번째 한계 상황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연결관계입니다. 인과율이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과거에 잘못 선택했던 이 선택들,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이 만들어낸 원인,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직면하고 감내해야만 하는 불행한 삶의 결과들, 얽히고 설킨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한계 상황은 실체입니다. 소멸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명들은 소멸에 갑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값비싼 크림을 발라도 늙지 않을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생의 법칙이에요. 이러한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이 소멸의 법칙을 눈앞에 두고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도의 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복은 죽음 너머를 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최고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0: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과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죠. 마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수를 받고 마시고 누리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흐르면은 내 삶의 여정이 비록 소멸의 법칙에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내 인생 여정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10년 안짝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니 오늘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너머를 보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오늘 부르신다 하더라도 저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존경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렸더니 네 가지 거대한 장벽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한계 상황, 공간이라는 한계 상황, 인과율이라는 한계 상황, 소멸의 법칙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저마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장벽 앞에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피어오른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불안이라고 해요. 시간이 없어서 불안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면 들쳐 엎어서라도 서울대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공간에 갇혀 있어서 불안입니다. 열린 공간이라면 그 공간을 초월해서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안이죠.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아니하였더라면, 그 오늘을 살고 있는 문 영혼들의 고통의 눈물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또 소멸의 법칙에 국한되어서 불안입니다.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콤한 구호로 영혼들을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호일까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불안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 교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회는 명령과 금지의 사회였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집에 가면 아버지의 엄한 말씀이 있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의 엄한 또 가르침이 있고, 사회 나오면 사장님과 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들,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임금의 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어떠합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 구호가 외치는 성과사회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구호,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구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어느 날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할 수 있다라는 이 달콤한 응원은 사실은 곰곰이 살펴보면 그 삶을 가장 가혹하게 짓누르는 채찍이 되는 거예요. 무한 가능성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 상황에 늘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이런 이 무한 가능성의 긍정의 구호들이 자발적인 자기 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이 되는 것이죠. 압박하고 또 우리의 자아를 몰아붙입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만 하고 내 능력을 더욱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돼요. 어느 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달콤한 구호의 외침이 어느 날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아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 자기의 외침이 그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삶을 송두리째 불안의 나락으로, 불안의 불구덩이로 밀어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에게 남는 것은 만성적인 불안이고 번아웃이고 차가운 우울증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스룹바벨은 한계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직면한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초조함을 넘어섭니다. 한계 상황을 직면한 실존적 위기의 불안입니다.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탈진이 있었고 또 자원이 결핍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사면이 추가된 복합적인 실존의 위기를 스룹바벨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는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어떤 산이겠습니까?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있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과 현실적인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한 장애물과 한계 상황들이 큰 산이 되어가지고 스룹바벨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한계 상황이에요.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으로서의 이 한계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에 이 정치적 적대 세력들이 많아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모험하는 상소문이 페르시아 대제국까지 올라갔습니다.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잿더미가 된 이 터

0: 위해서 성전을 지어내기 위한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인력도 없고 기술도 특부족입니다. 스룹바벨 눈앞에 놓인 현실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큰산그 자체였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집은 잘 지어요.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극심한 고립감과 영적 무기력에 짓눌려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툴툴거리면서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맨손으로 짓나?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해법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더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말들이 세상의 말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는 한계 상황에서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 등잔대와 그 옆에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등잔대는 빛이에요. 순금 등잔대가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감람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빛이 세상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감람유, 올리브 오일,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기름을 성도님들의 삶에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와 이 감람나무 두 그루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불안이 가득한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적들이 난무한 땅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땅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는데, 또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정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문만을 생각하잖아요. 또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비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시고 비전을 보시고 미래를 보는 은혜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 척박한 현실 대신에, 이 한계 상황 대신에 거룩한 비전을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잔대가 이 찬란하게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에 빛이 환하게 이 타오르는 것,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여

0: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1: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없는 능력을 치어짜는 자기 착취에 있지 않아요. 이미 능력이 바닥이 났는데 그 한계 상황을 직면하면서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의 에너지가 없는데 아무리 할 수 있다라고 외친다 한들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못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백들은 자기의 착취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에 그런 한계 상황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찰력으로 현실을 다시금 바라볼 때에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눈을 품게 갖게 되면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길과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힘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이고 집단의 힘이고 조직의 힘이고 자본의 힘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세상적인 힘, 인간의 힘, 물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능력은 개인이 가진 육체적인 힘이고 완력이고 지적 수단입니다. 이 무한 긍정의 이 성과 중심의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길러라, 인맥을 쌓아라, 자본력, 돈의 힘을 키워라,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도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확증하십니다. 무엇을 확증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지만이 아무리 내가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령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증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영적 귀를 활짝 열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고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내적인 불안과 탈진과 우울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생각도 습관도 언어도 행동도 거룩하게 만드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에 거룩이 없어요. 성결이 없어요. 그런 삶의 모습을 직면할 때 그 자리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인가?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내적 확신이 견고해지시고 또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실 때에 어떠한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뛰어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0: 믿습니다. 이 통장 잔고가 0원인 상태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이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 황무지에 기도로 대학을 세운 분이 계십니다. 어떤 대학이고 누구일까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입니다. 나사 출신의 세계적인 금속공학자였던 고 김영길 박사님께서 1995년 포항의 이 허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기독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허벌판에 한동대학교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개교 초기에 극심한 재정난과 이 지역 사회의 반대로 인하여서 또 소송으로 인하여서 학교는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국비 지원도 끊기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 총장직을 감당했던 우리 김영길 박사님께서 구속 수감되셨어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총장이 구속되었으니. 인간적인 계산과 이 경영 능력으로는 당장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학교가 이문 닫는 건 시간의 문제예요. 그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이 교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 일은 인간적인 로비나 또 타협이 아닌 철학 기도였다고 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또 찬바람이 부는 캠퍼스 바닥에서도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했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만 원, 2만 원짜리 소액 후원을 전국에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의 마음이 극적으로 녹아내렸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도 위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동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계 상황을 넘어섰어요. 오늘날 정직과 봉사를 가르치는 글로벌 명문 기독대학으로 우뚝 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큰 산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압박입니까? 시간을 좀 멈추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시간을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외롭고 고립된 공간이라는 장벽일까요?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또는 바꿀 수 없는 그 과거, 그 과거가 옥죄어오는 인과율의 불안일까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니면 늙고 쇠약해가는 여러분의 몸을 보면서 경험하는 육신의 실체, 소멸의 법칙, 육신의 한계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러한 벽들을 허물어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한 한계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을 맞으시고, 하늘의 비전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성광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의 불안의 안개를 거두어 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희망과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주어진 인생길이 더욱더 아름답고, 섬기는 영적 공동체가 날로 거룩해지는 은혜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는데요. 그래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농업의 성패를 결정할 뿐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적절한 시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공급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린 후 필요한 은혜였고, 늦은 비는 수확 전에 필요한 은혜였으며, 복된 소낙비는 단순한 비가 아닌 특별하고 풍성한 축복의 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순종에 대한 조건적 축복으로 약속되었던 것인데요. 메시아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주어질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인간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근거한 것인데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축복의 근원임을 강조하시면서 적극적이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으로 번역된 브라카는 영적 축복과 물질적 축복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주변, 나아가 온 땅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신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삶의 약속을 따라 교회는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된 장맛비는 예상치 못한 풍성한 복을 의미하는데요. 작은 간장 그릇으로 담기에는 하나님의 복은 너무도 크고 광대합니다.

나는 장맛비의 축복을 담아댈 준비된 그릇일까요? 욕심은 욕조만큼 큰데 준비는 겨우 두 손바닥뿐인 건 아닌지요.

하나님을 떠나 반복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었지요.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사람의 순종이라는 책임이 함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새 언약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장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

650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에스겔 제16장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2: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태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대와 못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0: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1: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이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장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0: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거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며

0: 이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0: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역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1: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제 17장.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0: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1: 여호와의

0: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객으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2: 제18장
0: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1: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원령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토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0: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1: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0: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1: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2: 제19장
0: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는 날이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0: 그의 어머니는 물가에 생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1: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저녁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도 이 땅의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네, 작곡은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그 주권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며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달빛 마을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이어서 듣습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김상진, 달빛마을의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조금 호흡이 긴 찬양들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곡도 조금 길어서 저는 일찍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이 찬양으로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랜드의 웨이메이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0: 북방송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섭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8079번님께서 전도사님 여기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철야예배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52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같이 배달 일하며 듣는 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문자네요. 우리 5297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스케치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레이스 싱어즈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강성훈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를 찾아오는 사랑, 꾸미는 자유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손재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개나리는 희망, 백합은 순결, 장미는 사랑, 코스모스는 순정, 진달래는 절제. 카네이션은 모정, 접시꽃은 풍요, 국화는 청결. 이 꽃들은 저마다 꽃말을 갖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하는 것도 그 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겠죠. 또 길가에 핀 들꽃들도 자신을 상징하는 꽃말을 품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귀한 존재들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 목적에 따라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더욱더 빛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말씀 보기,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삶의 방향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나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참 듣기 어렵고 견디기 힘들게 그렇게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전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뭐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인데, 솔직히 이 구절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뭐 저는 있습니다. 힘든 일까지 다 감사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마치 뭐 억지로 야 힘들지만 웃어 웃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나면서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쪽에 가깝다는 말장난 같지만, 슬픈 일을 슬퍼하지 않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을 붙들고 찾아보나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일이 잘안 풀린 한 주였더라도 그 안에 붙들어주신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잘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We Love의 낮은 곳으로, Overflow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Still Praise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y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그리고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면 감사라는 거는 기억하는 일과 붙어있는 게 아닐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것도 다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성경에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자꾸 흔들렸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망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아니면 예전에 어려울 때 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도 있고 또 새로운 걱정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한 줄이 마무리하는 이 밤에 이번 주에 나를 지나간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어쩌면 기억하는 만큼 감사도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마음,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도연의 말씀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반죽을 만드느라 정신없었는데요. 그 사이 번개는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아이는 케이크를 신나게 만드느라 더 이상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패트리시아 폴라코라는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담은 천둥 케이크라는 글의 한 대목인데요. 손녀를 달래는 할머니의 방법이 참 지혜롭죠. 두려워하는 손녀에게 그저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물결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다가오시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도록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만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은 실제가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최소일의 찬양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명로의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찬양 믿음 안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죠. 이렇게 두 곡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인상적인데요.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나도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입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재빨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면 풍랑 위에 태연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풍랑 속에서 담담히 걷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많이 흔들리고 물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같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이 밤에 주님께 초점을 더 맞추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시선, 이어서 목소리 상점이라는 팀의 찬양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피어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한밤에 주님을 더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하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1487번님, 전남 광양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밤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안부 전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4016번님, 그레이스 투 유 파이팅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4628번님, 하루의 시작 자정에 말씀과 찬양을 전하시는 보령 PD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정을 넘긴 시각,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런데 또 시간대로는 낮 시간에 일상을 다 보내고 조금은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표현해 주시니 또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지나간 것다 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1487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네, 1487번님의 신청 찬양이었던 온 땅의 주인,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를 또 힘차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만나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깊어가는 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아오십의 곡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강춘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관호의 높은 곳에 올라가 들려드렸습니다. 베스트 앨범 여정 중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이네요. 그쵸? 달빛 가스펠은 저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또

수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이렇게 양일간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음 달빛 가스펠 들어오신 분들 많이 많이 환영하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사역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고백되어진 찬양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국내에 또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CCM 아티스트들의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또 힘있고 좋은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0: 기프티드의 친구야.
1: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유효림의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정말 상콤하고 그리고 아주 소울풀한 전혀 다른 색깔의 두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뭐 기프티드의 곡들은 다좀 뭐랄까요? 요새도 그런 표현 쓰나요? 재기발랄하다는 표현? 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가사가 심플하지만 또 그만큼의 또좀 대중성 있는 그런 음악들로 정확한 내용을 또잘 표현하고 있죠. 또 유열림 씨는 사모님이신데 유열림 사모님은 뭐제 방송에선 굉장히 많이 틀어드리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CCM 아티스트들 중에서 그 재즈 보컬이나 소울풀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보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보물 같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네. 뭐저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정말 이렇게 그 아주 간단한 악기, 그러니까 꽉 채워지지 않은 단순한 어떤 편곡과 악기에 보컬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이렇게 곡의 느낌이나 에너지를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그만큼의 음악적인 풍성함이 이 보컬리스트에게 있어야만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깁티드의 친구야. 그리고 유효림의 OF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8월이 끝나요. 그죠? 와, 8월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저는 8월 첫 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이제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근데 좀 선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게 다시 그 찜통 더위라 그러잖아요. 그런 더위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녁이 됐을 때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한 주간 동안은 뭐 제가 사는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한여름에 찜통 더위 같은 더위가 계속 지속이 돼서 이게 도대체 8월 몇째 주야?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가 9월 달인데, 이 9월 달, 아이고, 9월 달도 그렇게 좀 계속 더위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다가오죠. 풍성한 또 열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더운 열매의 계절을 맞이하지 않도록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찬양 더 들을까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곡은, 네, 이 곡입니다. 강명식의 승리.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상에서처럼 결혼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기 낳는 것이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죠. 세상에는 누가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깊은 영적인 진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류윤종의 나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질투도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땅 가운데서 그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멘트가 상당히 도전이 되네요. 우리가 이 땅의 소명이 다하고 생명이 다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만 갖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 땅에는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주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과 그리스도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도 또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핑계 삼아서 좀 소홀히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삼으시고 또이땅 가운데 많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줄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려는 그 노력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 한곡 듣고 또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실라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이실라의 베드로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함께 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이 있습니다. 우선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문자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희 달빛 가스펠은 이제 토요일 주일 이제 새벽에 방송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남겨주시면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이죠, 일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는 분은 오는 토요일 날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짠건 아니지만, 기획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달빛 가스펠을 듣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소식 남겨 주시고. 자, 8월 22일, 공안시 14분에, 네, 저희 애청자시죠. 0778님께서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장윤영님 목소리 참 좋아요. 강중현 목사님은 당연히 좋으시고요. 크,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사연을 보냈었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잊고 살았는데 뭔가 느린 우체통 같은 느낌이라 더 애틋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 아시죠, 여러분들? 그 느린 우체통. 왜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 나한테 엽서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엽서를 보내는데 그게 원래의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렇게 우체통이 있는 곳이 가끔 있어요.

보셨어요?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시라는 거죠? 네. 0778님,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또 이렇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귀가 예민해서 이걸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724님, 잠이 안 와서 방송 듣고 있어요. 언니랑 형부가 싱가포르 여행 갔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에 입국한대요. 여행 잘하고 무사히 도착하기를, 형부 사업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언니 부부가 여행 갔는데 그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러운 것보다도 언니 부부의 구원과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동생분이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청곡 마라나타 하셨는데,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6418님, 저희 왕왕왕 애청자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LA의 바다도 같은 바다도 매번 다르고 그 안에 다른 좋음이 발견되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최선으로 좋은 일도 많음에 감사하고, 파도가 밀려도 다시 또 시작점이 새롭게 다가옴에 감사. 다음 주 화요일은 한국으로 거의 3개월 만에 돌아가는데, 네, 모든 상황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강의 빛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들어오셨겠는데요? 지금 한국에 계실 텐데 또이 늦은 시간에 또 방송 들으시면은 약간 졸리신 거 아니세요? 미국이랑 시차가 달라가지고. 그쵸? 건강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구사 하나하나님, 유성 장로교회 김지승 청년입니다. 취업 문제로 마음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준비된 곳으로 보내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아, 예, 마찬가지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사 하나하나님, 그쵸. 취업 준비가 진짜 좀 만만하지 않죠. 그 만만하지 않는 게뭐할게 많아서도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걱정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더좀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고백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밤까지, 네. 713 하나님, 713 하나님, 내일 밤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 내일 예배 가려면 얼른 자야 하는데 벌써 2시네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하반기이네요, 보니까. 그쵸? 가을로 접어들면서 또, 또 취업에 관련된, 또 이력서를 또 713 하나님이 또 쓰고 계신데,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94111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802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내삶 전부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선물 같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야, 이 고백 너무 귀합니다. 8510님,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달빛 가스펠은 뭔가 차별화가 된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매주 목사님 방송 기다리는 애청자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8510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허락해 주시는 또 그것을 누리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8411님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듣기 평안한 DJ님 음성에 꿀잠 예약하기입니다. 제가 이거 노리고 있어요. 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평안하게 좀 이렇게 스르르 잠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신청곡들을 좀 올려주셨죠.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마라나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취업 준비하시는 그 9411님께서 내 삶의 이유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해서 모두에게 찬송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이세 곡을 어떻게 들려드릴지는 연달아서 들려드리시면 알것 같고, 우선은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자선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어서 조수아의 내 삶의 이유라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인의 더 핑크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한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함께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그게 궁금할 때가 있죠. 그게 제 친구가 궁금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면 더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가끔, 진짜 가끔이긴 한데 기도하면서 특히나 어떤 제 개인의 사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주님께 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야, 진짜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했는지, 내가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었는지는 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내가 오늘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구나, 그런 사역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주님도 좋아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간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주님, 저의 요새는 어떠세요? 저는 잘 가고 있나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시고 묵상 가운데 있으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달빛가스펠 내일은 국내에 예배 찬양 팀들의 곡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한웅지 목사님의 총종, 그리고 저의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증명,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서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높고 푸르러진 하늘 아래 신선한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스치는 기분 좋은 새벽입니다. 아, 네, 정말 유독 무덥고 길게 느껴졌던 이번 여름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고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난 여름 동안 쏟아졌던 그 뜨거운 태양볕과 거친 그런 빗줄기를 다 견뎌냈기에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더 단단하고 달콤하게 익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 그 평안했던 시절들을 빨리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망으로 가득 찬 이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여름을 견뎌낸 알곡처럼 불볕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결실의 계절 앞에 향기로운 열매를 내어놓듯이 주님, 내 삶에 고단했던 시간들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신앙의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소서. 지난 날의 수고와 눈물이 변하여 다가오는 계절엔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네, 여름을 견뎌낸 알곡처럼 이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여름날에 그 무더웠던 순간들도 눈물 흘리며 건너온 시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알곡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이었겠죠. 이제는 주님이 맺어주실 기쁨의 결실들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또 환한 미소로 그렇게 웃어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10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굳게 닫았으니 이는 내가 나의 이 표징들을 그들 가운데서 이루고자 함이며 또한 내가 애굽을 치려고 친히 나의 팔을 펴닐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징들을 너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며 이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말하였다.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티며 내 앞에서 낮추기를 거부하겠느냐.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너의 영토 안에 메뚜기 떼를 몰아넣을 것이니 그것들이 그 땅을 온통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겨우 피하고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을 것이며 너희들에서 움돋는 모든 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과 너의 신하들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 떼가 가득 찰 것이니 너의 아비나 그 조상이 이 땅에 자리 잡은 날부터 오늘까지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라. 이 말을 하고서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리의 올가미가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로 자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고 간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불려오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갈 사람들은 누구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는 이날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경축일이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로인들과 아들딸들을 모두 데리고 갈 것이며 우리의 양떼와 소떼를 모두 이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너희가 악한 뜻을 품고 있도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구해오던 것이었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을 내뻗어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를 부르고 이로써 그것들이 애굽 땅에 몰려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 땅의 남새를 모두 먹어치우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자기 지팡이를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낮 종일토록 그 땅에 동풍을 일으켜 불게 하셨고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 떼를 실어 날랐다.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뒤덮고 애굽 온 영토를 머무니 그 수가 많고도 많아 그 해가 심하였고 이 같은 메뚜기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들이 온 땅을 덮어 그 땅이 새까맣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둔 그 땅의 모든 남새와 나무 열매들을 먹어치워서 온 애굽 땅에는 나무나 풀에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다. 다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를 거스려 죄를 지었으나 부디 이번에도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제발 이 죽음의 재앙이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바람을 매우 센 서풍으로 바꾸심에 그것이 메뚜기 떼를 몰아 홍해 가운데로 쓸어놓고 애굽의 온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시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뻗어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게 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헤매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캄캄한 어둠이 온 애굽 땅에 사흘 동안 깔려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사흘 동안 아무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는 어디에서나 빛이 있었다. 이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너는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오직 너희의 어린 것들만 너희와 함께 가도록 하라 말하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태움 제물과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경축 절기를 치르려 하여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지 거기에 가기 전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그들을 기꺼이 내보내려 아니하였다. 오히려 바로가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라.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는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고 말하니 모세는 당신의 말이 옳으니 나 또한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0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의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신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과정에서 그렇게 정착하기까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1: 저의 이름은 최혜용이고요.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제가 이제 2010년 11월 15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를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꿈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7개월 될 때, 저희 아버지가 뜻밖의 이제 차 사고를 당하시면서 정말 처절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삶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서 이제 7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배 안에 있는 아기나 기는 자신의 몸도 이제 잘 돌보지 않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혜영아, 너는 다른 집 애들하고 다르다. 아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집 애들이 입밥 먹을 때 너는 옥수수 죽을 먹는 거로 만족하고, 다른 애들이 이제 데트런 바지나 뭐 나일론 바지 입을 때 너 혼방 바지 입어도 그거로 만족해야 한다. 엄마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너돈 드는 일은 못해도 마음으로 드는 일은 그냥 베풀고 살아라.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히도 제가 뭔가 이렇게 욕심은 없이 그렇게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살 때에 세뇌교육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서 엄마 병원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이민 학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엄마가 어느 때부턴가 새벽에 한 이제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출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먼데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 거리 정도. 그래서 엄마한테 왜 이렇게 먼데 다니냐, 이게 가까운 병원에 다니시지 왜 먼데 다니냐 하니까 엄마가 그냥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병원에 가까운데 다니면 안 되냐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말 듣고 정말 너무 울분이 차올라서 제가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막 울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렇게 혼자서 이제 키우시면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으니까 정말 저희 엄마는 정말 이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척당비서라는 자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더러운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망신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척당비서라는 자가 이제 저희 엄마를 그 보복송을 해가지고 이제 신의주 380공장이라는 데 이제 진여서 이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왜 신고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신고해 봤댔자 그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권력은 권력의 편을 드는 거지 일개 힘없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그 연약한 여자의 민원을 들어줄 데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엄마는 늘 그렇게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 북한에서의 엘리트는 말이 엘리트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의사든 경호리든 간에 정말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나쁜 생각 갖고 사람들을 등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환자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쌀이라도 이렇게 좀 먹으라고 찹쌀이라도 한두 키로 주게 되면은 엄마는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이럴 때도 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배급에 매달려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혜영아 엄마가 중국에서 온게 너무 후회가 된다 선택을 잘못하셨다고 그래도 내가 북한에 와서 너를 낳게 돼서 그것도 참 다행인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할때 보게 되면은 내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너도 이 고생을 안할걸 엄마는 가끔 가다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곤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어떻게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났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타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그 어린이들에게 김일성 생일 뭐 4.15나 김정일 생일 2월 16일 이때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1kg 정도 이제 단과류를 이제 뭐 사랑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이제 전교 학생들, 뭐 이제 유치원 학생들, 뭐 학부형들 이제 다 이제 그 모여가지고 뭐 김일성이한테 이제 뭐그 찬성하는 무슨 뭐 보고 대회 무슨 각종 무슨 행사들 거치고 그러면 학생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다 김일성이 초상화 이렇게 그 있는 데 가서 진짜 머리가 땅에 잡기 꾸벅꾸벅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막 황성하게 그 선물을 받아 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세뇌교육을 하고 유치원에서도 세뇌교육을 하는데 이 사랑의 선물은 먼저 터뜨리지 말고 먹지 않고 있다가 이제 4월 15일 아침에 세수를 곱게 하고 옷단장을 곱게 하고 뭐 김일성이 처상화, 김정일이 처상화에다 대고 이제 인사하고 그 선물을 개봉하고 먹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놔서 저희 엄마도 항상 그거를 지키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게좀 이게 완전 그 박혀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세뇌교육 당할 때에 늘 이게 남조선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세뇌교육 시키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 독재 정부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세뇌시키는 거를 남조선은 학교 가는 것도 학생들이 월사금을 내야 된다. 남조선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월사금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누대기 옷을 입고 길바닥에 앉아서 미국 양코베기들의 그 구두를 이렇게 막 닦아주고 병원 앞이나 어디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소녀 애들이 목에다가 저의 눈을 사

주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 목에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있다고. 저희는 항상 그런 세뇌 교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남조선은 굉장히 못 사는 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뇌 교육 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청화 시간에는 우선 뭐 위에다가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무슨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고, 그리고 내가 한 주기간 뭘뭘뭘뭘 어떻게 잘못했다, 예를 들면 내가 김일성 원수님 초상화를 매일매일 정성껏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초상화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뭐 제가 김일성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뭐 앞으로 뭐 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뭐 뭐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상 비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허상 비판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상 비판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그 허상 비판 때문에 저희 이제 그 학급 사이도 좀 이렇게 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의 친한 친구들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그리고 그 애는 또 다른 애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서로 이렇게 사전 약속을 하고 이제 허상 비판을 하곤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뭐 생활청화 할때뭐 저희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참늘그 생활청화 시간이 굉장히 저는 뭐지? 늘 이렇게 의문? 뭔가 물음표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세금 없는 나라,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떠들거든요. 그런데 비판무대에 올라서게 되면은 뭐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이 막그 허상 비판을 하죠. 그때는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는 이렇게 무대에 서있지 해서 저는 이렇게 머리 숙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허상 비판 무대에 올라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숙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책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이나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가로 돌리고, 이렇게 가로 돌리고 눈을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깔고 있어놔서 늘 선생님한테 정말 안 먹을 욕을 이제 더 먹고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보통 10분 내지 15분인데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소학교 때도.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학교에 간다고 가방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오곤 했어요.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를 지날 때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키워낸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토요일은 8월 한 달 동안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낸 나 자신을 한번 다정하게 토닥여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잘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겨운 여름을 이겨낸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계절에는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결실이 가득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시원한 토요일 오늘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8월의 마지막

마지막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시간 중에서도 아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지출을 막으라 라는 한 유명인의 말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제 전문가는 나를 변화시킨 아침의 사소한 행동 10가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침을 위해서 밤부터 준비한다. 둘째,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일찍 일어난다. 셋째, 매일 반복할 습관을 만든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몸풀기를 한다. 그리고 그날의 할 일이나 다짐들을 기록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 포옹한다. 일단 샤워부터 한다. 오늘 일어났으면 하는 일 세 가지를 떠올린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을 켜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분은 매 아침마다 그리고 이 귀한 새벽 시간 무엇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매일 아침,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극동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했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의 찬송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보여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과 시선과 길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가장 좋은 길, 그 가장 탁월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참 즐거운 노래를 그리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실패 원인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0: 표현했어요. 첫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과도한 자기 비하, 즉 열등 의식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가 없으면 그 실패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계획성이 없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지름질을 선택하는 거, 정도를 가야 돼요. 새치기 치지 말고. 여섯 번째, 어리석게 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기세요. 일곱 번째, 자기 것을 거부하는 것. 여덟 번째, 빨리 포기하는 것. 아홉 번째, 과거에 연연하는 것. 과거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열 번째, 독창력이 없이 남의 흉내만 내는 것. 왜 이 사람들이 실패했느냐? 첫 번째, 믿음의 실패. 두 번째, 기도의 실패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제임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Yes, no, way.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Spirit of prayer is better than season of prayer. 기도하는 마음이 잠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승리를 하게 하지요. 기도는 능력을 가지고 오게 하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9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임금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 자체가 40일 금식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기도로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올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다. 아멘.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셨으니 세워진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과 국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혁명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역사의 한장한 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뢸 때 하나님께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린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더 이상 싼 값에 내보내지 않겠다.
1: 네.
0: 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면서 기존 해외 파견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근로 조건도 그렇지만 파견 규모를 늘리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조건을 좀 협상하려고 하면은 이 조건이 좀 더 나아지면 규모가 그 이하, 그러니까 더 커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된 내용일 수 있잖아요.
0: 근데 네.
1: 이게 최근 새롭게 확인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헐값 파견에 북한 당국이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사람을 적게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다시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남는 것이 적은 사업,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조건이 좋고 혹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을 더 많이 보내겠다라는 뜻이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과거처럼 해외에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게 혹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낼지를 국가가 직접 이걸 따져봐서 손익계산서를 해서
0: 네.
1: 맞춤형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일리케이 취재에서는 이를 선별적 확충 혹은 국가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이 노동자 파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이 북한 내부에서는 파견을 좀 더 보내려는 실제적인 준비가 좀 있나요?
1: 네. 계속적으로 인원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2월에 9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6월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동당 경제부에서 해외 노동력 진출을 늘리라라는 그 방향이 이제 하부에 전달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내각 대외경제성, 그러니까 대외 경제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내각 기구를 거쳐서
0: 네.
1: 각 성 기관 그리고 중앙 기관, 대외 건설 회사 등에 해외에 보낼 후보자를 뽑으라 이런 과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현지에서는 아 그러면 누가 보낼 것인가를 사람들 이제 선발하는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을 내보낼지는 국가 비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지만 이게 기관별로는 수백 명에서 혹은 많게는 수천 명씩 후보자를 준비하고 여기에 따라서 원래 이제 명단을 준비하잖아요.
0: 네.
1: 누가 보내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 준비 상황,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파견을 할 때 이전과 달라진 점을 꼽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통제라든지
0: 네.
1: 이 관리의 영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히려 약간 촘촘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1: 그런 식의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무역회사나 기관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먼저 일감을 확보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약간 이 중국 기업하고 북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 같은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노동자 몇백 명을 보내달라. 라고 하는 이제 요구하는 그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먼저 만들고 북한 당국에게

0: 사람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 약간 수표를 받는다, 사인을 받는다 그런 형태였는데, 그래 최근에는 중앙당이 어느 나라와 어떤 분야의 노동력을 보낼 것인지를 약간 큰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외 경제성이 그 방향에 따라 기관별로 사람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합으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소유통 표현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회사가 외국에서 일을 잡아서 사람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국가 간 협력 사업에 노동력을 묶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약간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해외 파견의 주도권이 예전에는 개별 회사에서 이제는 국가 체제가 더 갖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통제가 좀 더 확실해지는 구조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이제 보내면 그 국가와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게 엮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보고, 이 정도 보내면 되겠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선발해라. 이런 방식이 좀 이렇게 더 우위를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북한 당국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0: 일단 러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생각해보자면 지금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정복한 그런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건 사업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고 무슨 식당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값싸고 일을 잘하는 북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요. 동시에 북러 관계, 과거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노동력을 확보해서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주택이나 공장을 짓는 민간 건설 인력, 이게 대외 건설 관련 기관을 통해서 조직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 또는 전쟁 피해 복구와 관련된 인력은 오히려 이제 군이라든지 특수기관들 사람들을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 인력하고 군 인력이 합쳐서 이제 러시아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가 차원으로 다시 보면 중국으로 보내는 노동자랑 러시아로 그렇게 보내는 노동자의 성격이 많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0: 중국은 이미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반이 좀 상당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봉제라든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산물 가공 공장,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좀 관리 체제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약간 집단적인 생활, 집단적인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가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면 기존 노동자를 교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력을 넣는 것이 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쉽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북한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그 고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손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조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생산 실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량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조, 가공 분야 인력을 다시 늘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산업도 융성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이렇게 저희가 중국이랑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도 이 파견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0: 지금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북한 매체를 보자면,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봤을 때 베트남이나 혹은 뭐 이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국가 간에 혹은 체제가 체제 간에 당대 당의 협력 사업을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북한 당국

0: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각화, 다극화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의 러시아 중심이었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거기하고도 이제 외화나 혹은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공공화를 꾀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그쪽 동남아시아에 네. 보내서 동남아시아 국가도 융성하게 만들고 또한 벌어들이는 외화라든지 혹은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혹은 북한 체제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수 있다라고 북한 당국은 생각을 해서 지금 동남아시아랑 관계 개선 그 해외 파견 노동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참 주목을 하고 있고 네. 한데 이게 북한의 이런 변화의 바람 중에 혹시나 네. 파견되는 그 실질적인 주요 인사들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0: 네.
1: 북한에서 그들을 대우하는 시선이나 자세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이제 노동력을 하나의 국가가 배분하는 대외 경제 자원처럼 본다.
1: 아.
0: 어떻게 보면 더 도구화 될 수 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 필요로 해서 보내는 돈벌이 수단이라든지
1: 네.
0: 혹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도구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개별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이런 사업기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외화를 버는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나라가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중앙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예전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국가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욱더 북한 노동자들 해외 나가는 북한 노동자들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옥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자원의 개념이나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건
0: 네.
1: 국제사회에 없는 시선은 아니지만
0: 네.
1: 그 기반에는 사람이라는 거를 당연히
0: 네.
1: 그 기본값으로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의 이런 시선에도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아예 어려운 걸까요?
0: 그러니까요. 이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 인력 파견을 설명하면서도 단순히 외화 몰이보다는 이제
1: 네.
0: 대외 경제 협력, 기술 인력 교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뭐 대외 사업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파견을 단순히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0: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처럼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나라에는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하면서도 더욱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영역을 또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 노동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촘촘하고 어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어떤 취급을 나가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1: 네.
0: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움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목이 트이고요. 복음의 그 길목 또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배신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죠. 생각 마음속에. 사탄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0: 기도하고 싶은 말이 안 들어.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호흡이니까. 그렇죠? 예.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걱정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하시게 하라.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를 누구한테 또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또 맡기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먹고 마셔야 살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 힘, 에너지를 받아야 내 영혼이 약동하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와 잘도 몸도 강건해지고. 알면 뭐해요? 순종해야지. 존 낙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존 낙서가 누구냐 하면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존 낙서가 피의 여왕 메리라는 그 잉글랜드의 여왕이 있었어요.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여자가 독해요. 아이고, 이 여자가 앙심을 품으며 무서워요. 이 메리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천주교 신자예요. 예. 개신교 신자들, 이 장로교, 이 기독교 신자들을 수시 처형을 해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여왕이라. 그래서 존 낙스도 이 메리 여왕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존 낙스가 처음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붙들면 그때 처형당하니까 도망을 쳐요. 저 프랑스로, 화란으로, 네덜란드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영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자. 가지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를 해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그때 이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리고 결국 메리 여왕이 이제 끝나고 존 낙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국이 새로워지죠. 그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예. 무릎 위에 놓인 나라. 무릎이 뭘 가리켜요? 기도를 가리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의자보다는 무릎으로, 우리도 그랬잖아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의자는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나라. 즉, 기도 위에 있는 나라가 무기.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목숨 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결국 그는 승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릎 위에 놓인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릎 위에 놓인 가정, 하나님의 그 가정 결국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무릎 위에 놓인 사업, 무릎 위에 놓인 교회, 무릎 위에 놓인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가정을 보호해주고 가정을 살려내고 기도로 우리 자식들 살려내고 아내 여러분 덜렁덜렁 그게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해보시라고. 한나처럼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더래요. 다 돈으로 보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발만 앞서가면 되거든요. 돈 버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렵죠. 눈이 닫혀서 그래요. 한번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1: 네.
0: 기도 응답을 믿으세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나라도 우리가 늘 기도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2: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최대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 황해도가 5에서 5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부산이 26도, 광주와 여수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대구가 24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21도, 강계와 함흥이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제주가 32도, 대구와 부산, 여수, 목포가 31도, 서울과 포항이 30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강릉 27도, 신의주 25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함흥 21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찬양 전에 함께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깃발을 담대하게 거머쥐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케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바이올린과 순례자에 나오는 신앙생활과 바이올린 제작자의 공통점을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딘 연장으로는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없다. 연장을 단련하려면 악기 제작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오래 사용하지 않는 악기는 반드시 조율을 거쳐야 한다. 잘 만든 악기라도 좋은 연주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바이올린 제작자를 기쁘게 하고 관객에게 큰 선물을 주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름다운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통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네.

은혜의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 꼭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것이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마음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지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보다 먼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쌓여서 무너지듯이 오늘도 내 마음의 작은 틈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준비된 첫 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서울 모태탑 장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골프공이 파여 있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딤플 라이프라는 단어는 남보다 좋지 못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딤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을 딤플러라고 부릅니다. 딤플은 골프공에 패여 있는 작은 굴곡을 일컫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곰보처럼 여겨져 딤플이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딤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딤플이 빽빽하게 자리 잡았다는 이유로 골프공을 못생겼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이 면역력이 강화돼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서양에서는 이를 딤플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 해도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딤플 효과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딤플 라이프를 꿈꾸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딤플 라이프를 꿈꾸며 당당하게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위의 수요 은혜를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테너 정익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디세이아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흥미로운 장면 중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배가 험난한 바다를 지날 때였어요. 세이레인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뱃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아주 달콤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요. 누구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게 될 만큼 달콤했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들의 귀는 모조리 막게 하고요. 자신은 배 중심의 튼튼한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단단히 이르고요. 결국 이 밧줄에 꼼짝없이 묶여있던 덕분에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무서운 유혹의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 장면들 어떻게 촬영했을까 궁금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의지나 결심만으로 버티기 힘들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꽉 잡아줄 튼튼한 밧줄이 필요하겠죠?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말씀의 밧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밧줄 말입니다. 네, 때로는 이 밧줄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요. 결국 이 밧줄 덕분에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리톤 우주호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하면서 모닝 프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세이렌이라는 존재들이 이 주인공들을 유혹하는 장면 함께 나누는데요. 이 세이렌이 불렀던 노래가 아주 기괴한 음악,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흔드는 이 유혹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죠. 위협적이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한 달콤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구분하기가. 내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소리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더 바짝 동여매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이야기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꼭 묶어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든든하게 연결되어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스

퀄텟의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확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서민과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참된 평화의 길,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대와 계층, 지역 간의 깊어진 반목과 갈등의 고를 주의 사랑으로 메워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다 잃는 것입니다. 죽으면 꿈도 꿀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죽을 때 잃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라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순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 같고 힘겨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동안 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아보며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온유는 한자를 찾아보니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더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솜털과 같은 마음이랄까요?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심지가 굳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과 강한 신념이 다 갖춰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진정으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 현재의 고난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관심과 소외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고 서로 보듬어 주게 하옵소서.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만남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특별한 일이 생길 때나 특별한 기간에만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이 생기려는 순간에도 더욱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며 주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자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구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화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직 탈북하신 지 채 10년이 되지 않으신 겨울봄 작가님과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과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일화들 그리고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시고 탈북길에 오르셨는지 많이 가슴 아프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던 작가님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1: 어머니랑 작은 동생이요.
0: 네, 연락이 되시나요?
1: 아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생사의 부조차 모르고 동생들도 1년 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아예 연락이 끊겨서 생사의 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0: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이 탈북한 사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너무나 심해졌고
1: 맞아요.
0: 탈북 길도 이제 너무나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상황이 악화됐는데
1: 네.
0: 그럼에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1: 네.
0: 신앙생활을 예재원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그때 하나님, 뭐 기독교라는 거부감이 방송을 들어서 그래도 좀 접했으니까 덜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그래도 뭔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라오스에 도착했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 집에 갈색 진한 십자가 엄청 큰 게 이렇게 똑 걸려있는데
0: 네.
1: 바로 도착해서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들었냐면 그 북한에서 조직 생활이 싫어서 그 강제로 막 생활청화하고 암기시키고 이런 게 싫어서 왔는데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똑같이 큐티 나누고 그 한 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0: 조금 억압적인 것 같고.
1: 네. 이렇게 딱딱딱 그 자유롭지 않고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읽고 쓰고 몇 페이지 쓰고 암기해서 웃는 터시 하나 털리지 않고 시험 보고 한 시간 이상 무조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도 강제로 시키네 이러면서 좀 그렇게 거부감이 들다가 아무래도 좀 들었었으니까 구 하나님이 구 하나님인가?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만화 성경당 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뭔가 먹을 건 아끼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보고
0: 네.
1: 그리고 제가

0: 한 달 반쯤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 배가 엄청 꺼이면서 아팠어요. 근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약은 안 주고. 그래서 나 병원에 갈래요. 무슨 기도요? 저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아픈데. 그래서 일단은 대충 통증 완화시키는 약은 타오고 저도 이제 뭐 아무 이상 없다니까 그럼 기도해주세요 해서 약 먹고 기도했는데 약 먹어서 났는지 기도해서 났는지 기도하고 바로 한 20분? 30분 있다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랑 전도사분이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한 달쯤 뒤에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 막 통곡하면서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모습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엉엉 울면서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저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도대체 네.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자식들처럼 먹을 것도 아끼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더 믿게 됐던 것 같아요.
1: 예. 네. 그렇게 동남아 생활을 예재원에서 네, 네. 거치면서 한국에서 와서
0: 네.
1: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를
0: 네,
1: 섬기고 계세요.
0: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생활하면서 네.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겨울봄 작가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좀 여쭙고 싶어요.
0: 하나님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되나? 뭔가 뭐라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사실 한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먹을 걱정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1: 예.
0: 네, 그때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와. 이러면서
1: 네.
0: 네,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영원의 안내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삶의 안내자? 그 네. 진짜 뭐라고 말하겠다.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1: 아까 뭐 저와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0: 네.
1: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이제 의지하셨다고 하셨는데
0: 네.
1: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0: 맞아요.
1: 겨울봄 작가님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오늘 신앙간증 우리 겨울봄 작가님 탈북 화가십니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 찬양으로 또 은혜 나누셨다고 하니까
0: 네.
1: 그의 생각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탈북 화가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의 간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겨울봄 작가님께서는 원래 미술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1: 어릴 때 사실 저는 동물이나 꽃 이런 네. 거 뭔가 풍경 같은 거 이런 거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해서 다른 집들은 그래도 가족사진이 한 장 두 장이라도 있었는데 저희는 제가 8살까지도 가족사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사진이 갖고 싶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낙서처럼 네. 뭔가 그렇게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한 10살, 11살 때인가 뚜락에서 필기도구도 가난하니까 별로 없어서 그냥 뚜락이 흙바닥이에요. 거기서 네. 나뭇꽃이 길게 해서 집안에 막 돼지 꿀꿀 막 어리 빡빡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덩어리 막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낙서하면서 그리니까 야 그림이 밥벌을 먹여주냐? 언니들 따라서 장사라도 하나 더 배워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돈은 못하고 12살, 11살 그때부터 자전거 배워서 집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네. 못했죠.
0: 참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림 네. 그리는 게 좋았던 소녀인데 네. 한국에 와서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신
1: 네.
0: 거예요?
1: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경제활동 하다가 네. 뭔가 좀 더 제가 북한 관련 뭐 토크쇼, 통일강 이런 것도 다니면서 되게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처음에 성경 말씀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던 것들이 그 만화 성경을 봤는데 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통일 토크쇼 다니면서 보니까 이미지 그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더 막 호응이 더 많고 이해된다고 진짜요? 이러면서 막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미지의 힘이 대단하고 나 입시학원 가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을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미술학원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태력은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입시학원 거쳐서 그리고 또 탈북민 웹툰 작가라고 최 작가님 계시는데 최성국 작가님이라고 그분은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배우고 입시학원에서도 배우고 해서 감사하게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대학생인데도 네. 활발하게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제 인민의 소원 시리즈예요. 네.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인민의 소원 시리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에는 평범하고 일상적

0: 적인 사물들을 북한에는 또 대비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사물들을 이렇게 비처럼 떨어지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 자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는
1: 네.
0: 메시지야. 북한의 귀한 것들을 이렇게 비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풍경들이
0: 네.
1: 기본 배경이고
0: 맞아요.
1: 하늘에서 알약도
0: 맞아요.
1: 떨어지고
0: 옥수수도
1: 또,
0: 떨어지고
1: 맞아요.
0: 우산도 떨어지고
1: 인형도 떨어지고
0: 맞아요.
1: 자, 이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0: 네.
1: 아마 우리 겨울봄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런 소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맞아요. 사실 북한에서 제 생일날에 계란 실컷 먹어보는 게
1: 네.
0: 서원이었거든요. 계란이 귀해서 그냥 생일날 되면 한 알, 두알 삶아 먹는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매일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고 매일 계란 삶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한 번에 세 알, 네알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북한에선 우산도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1: 예.
0: 막 저희 가족이 엄청 많은데 멀쩡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방막 쓰고 가야 되고 우산 다 삐걱삐걱 꼬꼬지고 그래서 막 우산 저거 멀쩡한 우산 비 오는 날에 누가 먼저 가냐 동생들이랑 경쟁하고 막 우산 없으면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가고 감기 막 걸려서 며칠 거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교회 가도 우산을 떠안아주고 어디 가도 사은품이라고 이렇게 선물이라고 우산을 주고 해서 저희 집에 우산이 이렇게 막 다섯 개, 여섯 개 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우산 쌓아놓고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어릴 때 그렇게 인형이 왜 가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1: 인형,
0: 네.
1: 네.
0: 근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인형이 다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또 가지고 놀다 보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풀리면 또 엉엉 울면서 막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아는 언니들도 막그 인형
1: 인형 좀,
0: 뽑기에 가서 이렇게
1: 에.
0: 뽑아서 선물로 주고 무료나눔도 막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북한은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져서 진짜 먹을 걱정 없이 뭔가 또 간식 걱정 없이 이런 인형 걱정 없이 걱정 없이 좀 무럭무럭 평안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1: 많은 다양한 작품을 벌써 생산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전시회도 하고 계신데,
0: 네.
1: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극동방송 서울에서 전시회도 하셨고, 곳곳에서 이렇게 작품을 또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0: 네.
1: 근데 대학생 신분인데도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0: 네, 감사하게도 3학년 때부터 요청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1: 네.
0: 저는 졸업하고 전시하려고 처음에는 한두번 거절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아,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해주시는데 거절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때부터 지금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단체전 9번에 개인전 4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도 전시를 두번 했고요. 네, 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이화여대, 거려대.
1: 우리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 작품 체계가 참 어렵지는 않아요.
0: 네.
1: 난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 북한의 현실을 정말 쉽게 알게 돼서 저는
0: 네.
1: 참 좋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인민의 소원이라는 시리즈에 이어서 AM 1566kHz
0: 네,
1: 이게
0: 제주극동방송.
1: 그렇죠. 제주극동방송에 방송을 들었을 때는 아마 생각하시면서 작품들을
0: 맞아요.
1: 하신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때 마음. 그때 처음에 한 5년 정도까지는 막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궁금하고 그쪽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한국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 세계는 어떨까 하면서 그리던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그리고 드디어 그 거민의 단계에서 넘어서서 결심 품고 어둠의 문을 열고 자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1: 와.
0: 탈북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이제 저도 작품 하나를 보니까 뭔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작품도 있더라고요.
0: 네,
1: 한
0: 자유의
1: 소녀의.
0: 세상을.
1: 예.
0: 네.
1: 아마 이 소녀가 작가님이
0: 네,
1: 아닐까.
0: 맞습니다.
1: 앞으로는 어떤 활동의 계획 있으세요?
0: 크게는 지금 같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네. 남북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0: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뭐 우크라이나이나 뭐 어디 저기 남아프리카에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는 지금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탈북 여성들이 제3국을 거치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1: 그렇죠.
0: 네, 그런 강제적인 그런 상황들로 인한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네, 그런 것들을 신화화해서 어떻게 이제 잘 해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네, 아마 우리 겨울 봄 작가님이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위해서 막 유학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0: 네.
1: 또 미래를 앞두고서 아마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0: 네.
1: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많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겨울봄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0: 네, 늘 주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생명 보존하여 주시고 정말 원수도 마음을 바꿔서 구원의 손길로 구하여 줄 수 있게 주님께서 한국으로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으로 하루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다 한자리에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만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1: 네,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봄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그림으로 북한 사람들의 삶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세계적인 문화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0: 네. 아멘.
1: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북녘 땅을 놓고도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의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작가님 또 곳곳에서 많은 작품들로 또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북방 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인사드립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일상이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조리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고 식탁 손님 모시겠습니다.

0: 어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요리하시는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먹는 건 저희에게 참 큰 기쁨도 주고요. 또 위안도 주고 휴식도 주는 것 같아요.

0: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것에 관한 논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1: 네.
0: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 즉 초대교회 당시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폐하여졌으니까 음식법들을 다 따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그냥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한 그렇죠. 거군요.
0: 네, 그것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6장 13절에 등장한 내용인데요.
1: 네.
0: 곧 뒤 부분을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 역시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 맞고
1: 네.
0: 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일부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 네. 우리의 영뿐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무의미하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그 매 순간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 네. 저희 몸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목사님.
0: 맞습니다.
1: 또 건강한 먹거리. 이것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0: 네, 그럼요. 사실 먹는 것과 건강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1: 그래서 더 함부로 먹게
0: 그렇죠.
1: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다는 맛있는 거 위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 네, 스트레스를 풀기
0: 그렇죠.
1: 위해서 폭식을 하기도
0: 네,
1: 하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건강한 것보다는 좀 덜 건강한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목사님은 먹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쓰고 계신 게 있으세요?
0: 네, 사실 저도 뭐 굉장히 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요. 또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맵고 네. 짜고.
1: 그래서 조금 이렇게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잖아요.
0: 네,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덜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는 요즘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고 있어요.
0: 네. 뭐 굉장히 좋은 건데요.
1: 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늘 요즘에는 물병을 갖고 다니는 걸 습관화하고 있는데요.
0: 네네.
1: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0: 아, 네.
1: 좀 추천드립니다.
0: 네. 저도 한번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김태용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저희 몸을 잘 보살펴야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0: 네.
1: 소개해 주실 음식은 왠지 더 건강한 먹거리일 것 같다는
0: 네,
1: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1: 어떤 음식인가요?
0: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 중에 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 네, 뭐 계란, 두부 네, 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0: 맞습니다. 오늘 제가 두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1: 아,
0: 해요.
1: 그래요?
0: 네, 두부는 아시는 것처럼 뭐 콩으로 만들죠. 이 콩으로 만든 두부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건강식품으로

0: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1: 아, 네, 매운데.
0: 네, 매운데도 그 미국 사람들이 두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 음식이다. 이런
1: 네.
0: 생각을 하게 돼서 한국식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두부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한 식재료인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도 콩을 즐겨 먹고 잘 먹죠.
1: 그쵸. 여러 가지 조리법도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꼭 두부로만 먹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료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두부와 또 콩으로 만든 된장 그리고 두유를 같이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유가 들어갔다니까 참 또 생소한 것 같네요.
1: 네. 요리에는 잘 안 쓰기는 하지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그런데 정말 의외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아요.
0: 네. 두부와 된장으로 만드는 조리법에 두유를 넣으면 어떤 상승효과가 있나요?
1: 그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배가 되고요. 또 두유 자체가 농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농도를 잡을 때 쓰는 건 전분을 많이 쓰잖아요.
0: 네. 네.
1: 전분보다 두유를 쓰면 건강도 잡고 또 맛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0: 네. 농도를 조절해 주는군요.
1: 네.
0: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조리법 이름은 두유로 만드는 두부 덮밥.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럼 소개해 주세요.
1: 네. 사실 우리 라디오로 청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쉽게 상상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쉽게 이야기하시면 마파두부 아시죠?
0: 네.
1: 네. 마파두부의 된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파두부와 비슷한 음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료도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0: 네, 고기를 빼고 저는 부침두부를 사용을 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먼저 부침두부를 잘게 깍둑 썰기를 해서 기름을 조금 많이 두르고 충분히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부를 빼주고요. 두부를 뺀그 기름에다가 그대로 야채들을 볶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버섯, 양파, 애호박 같은 것들을 넣고 볶거든요.
1: 네, 뭐 여러 가지
0: 그렇죠?
1: 좋아하는 야채들 추가하시거나
0: 네,
1: 또
0: 맞습니다.
1: 빼시거나 하면
0: 네,
1: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뭐 파프리카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가지도 되게 좋아해요. 가지를 기름에 볶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시는 야채들 이렇게 넣고 볶으시다가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넣고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는데요. 충분히 향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물을 자작하게 부어주고 거기에 된장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 간은 간장하고 소금으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유를 넣어서 농도를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 한 어느 정도 넣어야 하나요?
0: 물은 사실 굉장히 자작하게 넣어서 재료들이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 농도는 두유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보다 두유 양이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이런 짜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파두부 같은 그런 걸쭉함이 나오게끔 끓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거의 다된 건데요. 밥 위에 그 만든 소스를 부어주시고 아까 따로 노릇하게 구워서 빼놨던 두부를 위에다 올려주시고 파나 깨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장식해 주시면 아주 맛있는 된장 두부 덮밥이 된답니다.
1: 네. 두부는 부쳐서 밖에 빼놓고 야채를 볶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두유를 붓고 된장을 같이 섞어 놓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어른들은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럼 고춧가루도 넣어도 될까요?
0: 그럼요. 저는 고춧가루도 넣기도 하지만 청양고추로 넣는 걸더 좋아해요. 사실은 된장에다가 고춧가루 섞으면 그 중국식 두반장 느낌이 확 납니다. 그래서
1: 네.
0: 고춧가루를 많이 섞으시면은 된장의 느낌보다는 약간 중식의 느낌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어주시면은 된장찌개 같으면서도 칼칼하고 또 두부의 식감과 두유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고소함 때문에 사실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저희 집 애들은 꼭 고기를 넣어야지 먹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고기도 좀 넣어도 될까요?
0: 원하시면 고기도 좀 넣으셔도 돼요.
1: 고기는 어느 시점에 넣으면
0: 돼지고기
1: 좋을까요?
0: 가른 거를 야채랑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1: 네, 그러니까 두부는 노릇하게 부쳐서 빼놓고 야채 볶을 때 고기도 같이 볶고 거기다가 된장도 넣고 물, 두유. 네, 이렇게 넣으면
0: 맞습니다.
1: 되겠네요.
0: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건강 음식은 좀 맛이 없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자극적이지도 않고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신선한 재료로 근데 드셔보시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한끼 식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조리 과정에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야채 다지는 거나 기름을 써야 돼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두부는 쉽게 썰리잖아요.
1: 맞아요.
0: 케이크 칼 같은 걸로도 쉽게
1: 네.
0: 잘라지기 때문에 두부를 같이 자르면서 두부의 촉감도 한번 만져보게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야채 써는 건좀 위험한데 두부는 썰어보라고 할수
0: 네,
1: 있겠어요.
0: 맞습니다.
1: 선생님, 오늘 두유로 만드는 두부 덮밥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요리를 만들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이 요리를 만드시면서 주의하실 거는 간만 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1: 너무 짜지 않게.
0: 정말 실패하기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된장 자체에 웬만한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된장만 잘 풀어주셔도 간이 충분히 잡히고요. 거기에 조금 향을 더하기 위해서 간장하고 그래도 조금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만 조금 더해서 간을 잡으시면은 얼마든지 그 된장의 풍미가 두유랑 합쳐질 때 굉장히 증폭이 돼요.
1: 네,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예, 상상이 잘안 가는데요.
0: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오늘은 두부, 두유, 된장

0: 덮밥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유도 들어가고 두부도 된장도 다 건강한 네. 먹거리여서요. 네. 먹으면 왠지 막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 목사님 아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특히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신앙은 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할 때 뭐 교회를 간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특별한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하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 한 끼 한 끼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네. 김태용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방송 들으시며 느끼신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돌보심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매주 이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0: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낙엽을 묵상하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낙엽을 묵상하며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아직 엄청난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는데 뭔 낙엽입니까? 여러분, 요즘 낙엽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제가 지난 8일 전 8월 15일 광복절 날은 말복 다음 날인데 제가 마침 토요일이기도 하고 광복절 휴일이어서 10시에 이제 이 산에 좀 갔어요. 숲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갔는데 사진을 보여주면 아는 것처럼 길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낙엽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2026년 8월 15일 10시 2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찌 이제 말복이 하루 지난 삼복 더위에 뭔 낙엽이냐?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낙엽을 보면 뭔가가 떨어지잖아요. 모두 떨어지고 이것저것 좋은 것이 떨어지면 좋지 않죠. 그래서 좀 걸어가다 보니 이 낙엽이 작년에 혹시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동영상 2초짜리를 보여드립니다. 아, 소리가 납니다. 뭔 소리예요? 매미소리. 이것은 2026년 8월 15일 10시 5분에 말 매미가 우는 소리와 함께 뭐가 떨어져요? 낙엽이 보입니까? 시력이 좋은 분들은 3개 정도가 떨어지고 하나는 떨어지다 멈춘 장면을 제가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잖아요. 비석이 있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데 무덤이 보이니까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다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걸으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삶은 낙엽이에요, 낙엽이 아니에요? 낙엽이 아닙니다. 우리 따라서 우리는 가지다. 우리가 낙엽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건 슬프죠. 그렇죠.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감정도 훼손되죠. 그런 낙엽이 떨어지면 마음이 괴롭지만 우리는 결코 낙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건 슬프기도 하고 그런 주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슬픔의 노래도 만들기도 하지만 낙엽의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낙엽을 떨구는 것은 낙엽이 스스로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거예요. 나무가 떨구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낙엽을 떨구느냐? 나무를 살리고 나무 가지, 가지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낙엽을 떨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가을이 되면 봄과 여름에는 나뭇잎이 광합성을 해서 당을 포함한 유기물질들을 잘 만들지만 겨울이 되면 만들어져야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광합성도 안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뿌리에서 수분 흡수도 어려워져요. 영양가도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한데 나뭇잎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 나무가 생존하기가 어렵고 나무가 죽으면 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의 생존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하냐? 나무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신비로운 작동에 의해서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있는 특별한 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탈리층이라고 해요. 탈리층. 탈자는 벗을 탈, 탈의실 할 때 탈자고 릴자는 뭐냐면 이별할 이, 벗고 또 이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과 이별하고 명예와 이별하고 어디 직장 다니세요? 아, 시청 국장입니다. 끝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히 좋죠. 표정만 봐도 막 커피를 내고 그러잖아요. 이별할 날이 온다. 명예와도 이별하고 그렇게 뭐 아령도 막 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헬스장 가서 막 그잖아요. 그 막 남자들이 막 조금 적당한 여야지 막 보라는 듯이 무거운 거 하다가 막 제가 예전에 한번 일곡동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어르신인데 어떻게 막 허세가 있는지 막 무리하게 하더라고. 오늘 저는 무더운 날 막 하고 막 젊은 사람들 막 보란 듯이 하다가 막 갑자기 경기가 와서 더위를 먹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때로는 겸허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물질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명예도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오늘 한자적으로 별리층이다. 이 별리층은 뭐냐면 특별한 세포의 그룹인데 낙엽이 떨굴 때쯤 되면은 세포막이 특별한 엔자임 효소에서 녹게 돼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경계인 벽이 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이거를 떨굴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별리증을 abscission layer라고 그래요. abscission. abscission 그럼 단어가 써요 안 써요? 발음하기도 싫어요. 이 abscission이라는 거 뭐냐면 절단하다는 뜻이에요. 별리증. 절단되는 면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절단되고 뭐가 막 툭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싶네요. 여러분 하는 사업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절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나무를 살리고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나뭇잎을 떨궈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더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라. 지금 당장은 뭔가를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한번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것이 끝인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다시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잠깐 손해가 날 수 있죠. 물질 조금 손해났다고 다리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결코 다리 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손해가 와도 우리가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겨울이 지나가면 다시 이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잎이 아니고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 가지 자연과학적이고도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은 무엇이다? 포도나무다. 우리는 그의 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떨어지는 낙엽이 아닌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로 꼭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앱시즘 레이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건강도 좀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네가 어찌 나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네가 나한테 거짓을 하면 안 됐지. 그런 마음이 이 배반감에 이 몸을 떨 때 가슴이 도려내는 것처럼 앱시즌 잘라지는 것 같은 잠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 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은 뭐냐. 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아픔 절단의 아픔 가운데에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뭔가 좀 잃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다? 우리 따라서 하죠. 시작이다. 우리의 뭔가가 잘라져야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너희는 결코 떨어질 낙엽이 아니다. 너희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뭘 맺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잠깐은 이 나뭇잎이 절단되는 아픔이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신령한 열매, 기쁨과 사랑과 소망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6절 뭐라 하시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불에 던져져 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설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예정받고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도 가고 당연히 열매도 있고 축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때 영적인 유대인처럼 영적 예루살렘처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예정받고 천국은 당연히 갈 것이고 놀라운 신령한 은혜 하늘에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기름진 복을 마음껏 당연히 누릴 걸로 생각하지만 가지인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난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분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재 본 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이 분재라 함은 화분 분재에다가 재배할 제자. 화분에다가 아름다운 꽃나무를 가꾼다. 기술이 필요하죠. 나무는 쬐만한데 나무 나이가 100살쯤 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할아버지 같은 나무니까 쪼까나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갖고 와야 되는데 애기가 지나가다 가지를 툭 쳐서 부러지려고 덜렁덜렁해요. 그러면 이것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의 특징, 그 이 결정은 어디서 나오냐? 관 다발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이 분재 이 나무 기둥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관 다발, 영어로는 vascular bundle라는 건데 이 vascular라는 뜻이 뭐냐?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나무에도 혈관이 다발이 있다. 전선에도 전선 다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과 무기양분이 지나가는 수관, 물관이 있고 영양분이 지나가는 체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재를 가꿀 때에도 이 바스큘라 번들, 이 관다발이 잘 살아있는 것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훼손된 것은 살기가 어렵고 고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런 일은 여러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멘해서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다가 막 손가락에 절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19 해야죠. 근데 그러기 전에 손가락을 생리식염수 같은 게 있으면 잘 씻어가지고 얼른 말하자면 학동이나 어디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야죠. 접합하는 대로 갑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여러분 절대 절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이것을 접합할 때 성공률은 뭐냐? 뼈를 붙여야 되고 인대를 붙이고 신경을 붙이고 동맥과 정맥이라는 혈관을 붙여 다 붙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혈관이 중요해요. 골격이 되는 뼈도 붙여야겠죠. 그리고 신경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대도 붙여야 돼요. 그죠?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피가 안 가면 괴사가 되죠. 동맥을 붙여야 되고 동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맥이에요. 또 정맥이 이것이 이 작동을 안 하면 피는 가는데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우렬이 돼서 파랗게 멍이 들고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무도 그렇고 이 손가락도 그렇고 이 바스큘라 번들 혈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교회는 다녀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가만히 보면 뼈는 있고 인대도 붙었고 근육도 있어 본 사역도 하는데 혈관이 없어요. 모양만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점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씀이 샘퍼들도 아무 이것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 좀 거부감이 일어나고 예배만 드리면 좀 졸리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잖아요 이것이요. 여러분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돼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령한 연합이 되어져 있어야 가지로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예 절단이 됐든지 아니면 겨우 생명만 유지되는 거예요. 피가 좀 갈라다 말라다. 그러면 살아내는 있으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오늘 이 시간 혈관이 약한 분들은 혈관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혈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뭐가 중요해요? 혈관.

중요해요. 영양주사나 맞을래도 그냥 혈관이 안 나오니까 막이 사람 가서 찔러 저 사람 가서 찔러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혈관이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려도 혈관이 좋아야죠. 아무리 좋은 영양가를 주려도 이것이 절단돼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혈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채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점부터 우리 교회는 0점은 없는 것 같고 가만 보니 항상 저는 분은 한 1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예배드릴 때 뚫레뚫레하고 해찰하는 사람들은 한 30점 정도 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자 점수를 매깁니다. 내가 이제 골격은 이루었고 근육도 있고 뭔가 사역도 하는데 내 안에 혈관이 공급되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물어볼 것도 없죠. 자, 그것을 주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 있다? 사랑 안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엽이 떨어질 때 마음이 애리는 듯한 고통,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묘약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막 발버둥 치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카멜레온 같아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자,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적당히 거하는지를 다시 한번 채점해 봅니다. 주님은 친절하게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알려주마. 10절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그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과 연결된 자예요. 영적인 혈관이 건강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영양분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관계도 보내고 축복도 보내고 모든 것을 보내고 싶어도 혈관이 좋아야 되는데 혈관이 좋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계세요? 한 100점 정도 지킨다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헛웃음을 한두 분이 하셨고, 나는 빵점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수라도 이렇게 긁지 마세요. 손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라버렸잖아요. 두 사람이 목을 긁었는데, 실수인 걸로 믿습니다. 그럼 한 50점쯤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거의 99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려운 걸 물어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몇 개인데 이 66권을 그몇 개를 지키냐고 하면 어찌 대답할까요? 누가 평가를 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가르침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요, 어렵게 설명을 안 해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부족해서 어려운 말 쓰지. 뭐 탈리칭이네, 엡세지네, 가증한 말을 하지. 주님은 어려운 말을 안 해요. 우리 목사들이 잘난 체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간단하다. 그래서 그 계명을 다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12절만 한번 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저것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제가 다 봤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좀, 뭐좀 사주라면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어디다 막 꼼쳐놓고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크게 하면 사람은 복 받을 지어다.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맨 잔소리하고 맨 혼내고 막 그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래져요. 각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없으면 여보 전화해서 어디 갔어? 뭐 어디 갔어? 뭐 양말 하나도 못 찾아갖고 맨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아예 주여, 저는 사랑 못합니다. 그냥 애지간지어야죠. 주님, 내 남편 못 겪어봤잖아요. 그냥 사랑은 그냥 아유,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가장 집으로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는 제가 뺐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인데 그리스어에는 아가파테라는 한 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아가파테 알렐루스, 알렐루스는 서로란 뜻인데 이건 좀 적어놓고 외워도 좋아요. 아가파테는 뭐냐? 너희도 사랑하라. 알렐루스는 서로란 뜻이에요. Love each other, love one another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거예요. 서로는 일단 제쳐두고 너희도 사랑하라. 아가파테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게 아주 신비로운 단어. 오늘 지금 이거 배우려고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가파테는 뭐냐면 2인칭 복수 형태예요. 너희들은 영어에는 그냥 love, 사랑하세요. 사랑해 이걸로 끝났거든요. love. 근데 그리스어는 분명합니다. 문법이 아가파테 뭐냐면 2인칭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모두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주체적으로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이 사랑을 받아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아,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주는 게 좋다는 분이 70분, 받는 게 좋다는 분이 한 10분 정도 들렸거든요, 제 귀로.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정에서도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그죠? 나는 원래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까 찬송에도 그랬지. 태초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나는 받을래. 나는 받는 데 기질이 좋아.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2인칭 복수. 너희 모두가 받으려고 하면 하지 말고 우리 따라해. 주자. 사랑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IMF 때도 금반지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없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서로서로 형편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야지 어떻게 바라는 거 받으려고만 하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가파테라는 단어가 현재 문법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에서 현재는 뭐냐?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도 그죠? 주님, 주님, 이제 더 이상은 사랑 못 합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낙엽처럼 앱시전 딱 끊고 다시는 쳐다보기 싫으니까 이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원수도 사랑을, 저 사람 원수도 아니에요. 저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양심이 있군요. 쉽다는 분이 몇 분 있겠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랑을 뭐 딱 여기까지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사랑하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영어로 계속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서로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낙엽이 비록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좋은 간증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삶 가운데 낙엽은 떨어져도. 어떤 젊은 엄마가 이제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춘기 아들이 중독에 빠져서 컴퓨터 중독. 그러니까 엄마가 아가 컴퓨터 꺼내야지. 그러면 막 이 아기가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욕을 해요. 엄마라고 불러본 지가 언젠지를 몰라요.
얼마나 폭행을 하는지.

그런 거 뽑으라고 그래요? 페루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달래다가 어느 날은, 야, 컴퓨터만 하면 어떻게 하냐. 학교 좀 가라.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요. 친구도 안 만나고 밤새 컴퓨터만 해요. 그래서, 야, 밥이나 좀 먹고 와라. 그랬더니 막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어떻게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거래요.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이렇게 기도해요. 아가파테, 사랑은 끝이 나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면 괴롭잖아요. 받았으면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좀씩 돌려보내자. 사랑을 받는 거에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다 밖으로 돌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밥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가요, 집으로? 밥을 잘해줘야죠. 아빠들은 잘 몰라요, 이런 마음을. 저도 설교하면서도 몰라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제 밤새 컴퓨터하고 두루누 있을 판인데 밥은 좀 먹고 와야지. 11시쯤 되면 장바구니 해가지고 밥을 몰래, 왜 몰래 해요? 나무 두드러 맞으니까. 밥을 하고 살짝이 나가고 또 밥을 하고 살짝이 나가고 가보면 밥을 먹어 있어요. 그러기를 이제 9일이 됐어요. 9일째 다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바구니를 톡 떨었죠. 왜 그래요? 식탁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들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랬는가, 막 가위철렁해요. 근데 아들이 뭐라냐고 하면, 엄마! 가지 마. 밥 먹고 가. 우리 따라서 하죠. 같이 밥 먹고 가. 아들이 막 눈가가 촉촉해요, 막. 1년 반 만에 엄마를 불렀어요. 욕을 하던 그 아들이. 물어보니까 상담가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그랬는데 깨서 보면 밥이 차려져 있고 한 사흘 나흘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랑 운전하고 가다가 아기가 졸랐겠지 어디 가자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야만 살았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구나. 또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적이니까 일하러 나가 돈 벌러 나가니까 이 애기는 그냥 그 죄책감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바쁘잖아요 돈 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도 안 가, 학교도 안 가, 친구도 안 만나 이러니까 얘가 이제 컴퓨터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죄책감이나 나중에는 이제 폭력성으로 드러나요 이게. 세상을 향한 원망, 교회도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9일째 오는 엄마를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엄마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포기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를 가가지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런 이치를 다 알려줬어요. 그 아이가 죄책감으로 비롯돼서 분노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건단 하나다. 우리 따라서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파테. 서로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지혜를 낸게 뭐냐면, 친척들한테 다 불러서, 외갓집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아들 이제 여행 한번 가자. 치유의 여행이다. 이래가지고, 지리산자락으로 다 호텔방 잡아놓고, 친척들 싹 데려갔어요. 3박 4일 동안 딱그 말만 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야. 너는 너무 귀한 아들이야. 이거를 만나는 친척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3박 4일 동안 단한 번도 컴퓨터 얘기를 안 하고 스마트폰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중독이 상식적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중독은 더 강력한 중독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중독, 가장 강력한 중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줘도 매이지 않는 중독, 거룩한 신령한 중독, 사랑이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소프트 파워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 사랑이고. 근데 우리는 이 소프트 파워보다 뭘 많이 써요? 하드 파워. 야놈 자식아, 너뭐 때려고 그러냐? 혼을 내고 막 용돈을 안 줘버리고 막 그런 걸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0: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건강도 잠깐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남은 잎이 아니고 주님께로 꼭 붙어있는 가지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자.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조금씩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언제까지 사랑하자? 따라서 끝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요. 잠깐은 혈관이 조금 간당간당 위태로웠을지 몰라도 주님의 영적인 혈관들, 동맥과 정맥이라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신령한 은혜가 옵니다. 신경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아, 기도할 때인데? 아, 찬양을 부르고 싶어. 나도 한번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 근육이 이어집니다.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이구나. 여러분, 그런 낙엽은 나를 잠깐 아프게 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 오늘 설교에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생명신학과에 지금까지 광주 합액교회 이승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2234, 010-5081-2234 합액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신학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내성적인 작가라는 필명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감사는 당연함을 거두는 일. 공기처럼 여겼던 모든 것에